0: 를 강조해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슈베르트의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고요. 작곡가들이 곡을 작곡할 때 끊어감과 내지는 멈춤, 연결, 모든 곳에는 의도가 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 곳은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 목사님의 음성으로 두 절의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네, 제이오스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에 영어 제목이 있습니다. Love Never Fails라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오센 워십과 함께하는 오감 찬송가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화답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2000, 2000번 쓰시는 분께서 FEBC 울산 극동방송 괜찮은 아침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임소혜 교수님을 특별히 좀 반겨주셨어요. 근데 심지어 삼행시까지 지어서
1: 어머,
0: 보내주셨거든요.
1: 정말 영광입니다.
0: 예, 여러분께서 네, 좀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네,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1: 제가
0: 시작.
1: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임.
0: 임하리라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삶이
2: 소.
0: 소망과 기쁨이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2: 희.
0: 희락과 복락의 삶이 가득하길
1: 아멘.
0: 바랍니다.
1: 정말 아멘입니다.
0: 야,
1: 너무
0: 삼행시를 이렇게
1: 감동입니다.
0: 지어서 보내주셨어요.
1: 정말 마음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0: 그러니까요.
1: 열심으로 기도로
0: 예.
1: 준비하겠습니다.
0: 앞으로 우리 임소혜 교수님의 성함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걸로 네, 저희가
1: 아멘.
0: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목사님을 향해서 아주 감탄의 음성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
1: 그러게요.
0: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9312번님, 교수님 이렇게 한번 보내주셨네요.
1: 와. 목사님 목소리 대박이십니다.
0: 맞아요. 라고 하셨고, 우리 4949번님께서는 한 절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진다. 라고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항상 들어주시는 우리 5226번님이시죠.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오늘도 은혜로 감사로 들었습니다. 매 시간 기도로 준비하시기에 성령 충만의 오감 찬송과 시간을 마음에 느낍니다. 아멘.
0: 맞아요. 정말 기도와도 열정이 없으면 절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이번 주는 준비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네.
1: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말자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악보를 봤는데 음악 용어로 안단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느리다라는 뜻이지만 사실 우리의 심장 박동 정도, 우리의 안정감 있는 걸음걸이 정도인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었냐면 근엄하고 매우 무겁게.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제가 다시금 바른 걸 알려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공포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으니 그저 나를 의지하고 눈을 뜨렴. 내가 만든
0: 아멘.
1: 세상에서 충분한 사랑을 느끼고 충분히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곡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공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 이면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거기까지 오늘 찬송가와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0: 아멘. 너무너무 깊이 느꼈습니다. 네, 공포가 주가 아니라 결국에

0: 그걸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이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교수님께서 잘 전해주셨을 거라고 저도 느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도 마지막으로 소감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남겨주시죠.
1: 네, 지난 한 주간에 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묵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변함없이 늘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2: 아멘.
1: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아멘.
1: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느 길을 가든지 결국에는 다시금 돌이키시를 길을 바라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에 우리 목사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종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오감 찬송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우리 오스너시 박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멘. 문용택의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어느덧 네, 오늘도 괜찮은 아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가 공포로만 끝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건다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살고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따뜻하게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의 순종으로 화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부흥 있으리라. 네, 찬양 신나게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갈게요. 괜찮은 아침. 지금까지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그 포인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성경의 참으로 특이한 이 단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0: 예언되어진 그대로 독생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으니 그것은 인간이 되게 하셨다.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여하셨던 분으로 우리보다 선지하신 분,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먼저 계셨던 분인데 인간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 오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행하셨죠. 할례를 행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곧 죄는 없는 분으로서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신 거죠. 왜? 죄 없으신 분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피조물로 선지하신 그분이 그때가 되었으므로 오셨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 땅에? 피조물로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서 호의호식하시기 위해서 아니죠.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되었던 존재로서 타락된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엉망이 되었죠. 근데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을 때그 왜라고 하는 답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장수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왜 오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인간들이 율법 아래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율법의 기능에 의해서 다 죄인이야. 그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값을 주시고 사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의로운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지만 죄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으로서만 할수 있는 그 일, 속량할 수 있는 그 일, 유명해지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임당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이 뭐야? 제물된 양이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는 제물로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참해. 그러면서 그 때를 지목하여 명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드디어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과거에는 어떻게 증명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단에 제사를 통해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송소와 지성소에 피를 뿌려가며 그 피의 발자국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예언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때가 참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때에 그 과거에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사인들이 드디어는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구원의 주 메시아가 오신 것이에요.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속량됨을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속량됨을 되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1: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그 과거 역사를 만들어 가셨죠. 그리고 그 때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고 때가 참에 그분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실제적 권세를 누리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간증으로 나타내고, 영광으로 나타내고, 증거로 나타내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편드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이 모양 저 모양 속삭이죠. 그러나 아니요, 나는 주님을 지지합니다.

안에 소망이 되어서 오늘을 참고 오늘을 견디며 바라며 오늘을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나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되 그 소망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소망임을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귀하게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 되어서 나 때는 말이야 소용없는 내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붙드는 힘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나훈봉 장로 시절의 역사가 대단했죠. 그 후예들이 이 대한민국의 많은 부흥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갔죠. 그런데 그런 과거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그때는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쳐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날에 그 사건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되어야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믿음을 갖되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많이 섞여서 희석시켜서 신앙을 변제시키는 위험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전통을 가급적이면 유지 지탱하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달리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야.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일하신 것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도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오늘날로 재현을 할 때의 과거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때에 비로소 때가 참해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때가 참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과거를 추억으로만 남기고 역사로만 남기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 것이 되어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재현을 해야 되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성을 잘 알아서 오늘날도 그렇게 이루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영적 패턴이었던 것이 열심히 모인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 충만과 기도와 믿음의 모임의 공동체가 지금도 우리는 모이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신 그 속성과 패턴을 발견해 보는 거죠. 그 발견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참에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뭐야? 속량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 것. 용서하신 은혜, 피값으로 사신 은혜, 그 피값으로 사신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어서 내 안에 양자됨이 증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느냐 그 말이죠. 여기까지는 성경 공부인 것 같아. 그래 맞아. 고기가 끄덕여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이단적이지 않고 맞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고 또 들은 얘기고 그렇게 알아지는 얘기인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있느냐.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비우시고 비운다는 말이 뭐예요? 침묵.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말 많았던 자가 말 수가 정렬이 되는 거예요. 가지런히 정렬이 되어서 전에는 아무 말이나 생각 드는 대로 각기 그릇 행하여 지길로 갔거늘 자기 소유에 좋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30년 믿었어 내가 예수 믿는지 아니 집사 된

이후로 30년이 지났다니까.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생각되는 대로 말해. 정렬이 안 됐다는 거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혼이 뭐 영을 지배할 것도 없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다르게끔도 있어. 더 훌륭한 것, 더 깊은 의미에서의 영적 언어가 보겠어요. 주님이 시키는 말, 다듬어지지 않은 말, 막 나오는 말, 어린아이 같은 장성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온전치 못한 사랑은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를 버렸대. 어린아이의 일이 뭐냐? 혼의 세계에서 말 많던 사람.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말에 절제가 있고, 말에 은쟁반에 금사과 같이 합당한 말이 있고, 품위가 있고, 격식이 있고, 말했는데 그 말이 상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다고 하는데 말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쟁반의 금사가도 아니고, 품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칠기 짝이 없고, 경우에 합당한 말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과거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름다웠던 때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 처음 사랑의 순수성, 그 처음 사랑은 나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나는 아직 주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의 울먹임, 그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응집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까라고 하는 정제되어진 생각이 말이 되고 마음의 표현이 되어서 영적인 언어를 내죠. 그러니까 만나서 즐거운 사람 있죠. 그 즐거움은 영적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 영적 위로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죠. 대화를 하면 영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영적인 깊이들이 깊어지죠.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은 만나면 영적인 대화를 하십니까? 빨래하는 얘기를 합니까? 돈 버는 얘기를 합니까? 이제부턴 하나님, 맞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이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처음 사랑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수합을 해서 때가 참에, 오늘 때가 참회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때가 차는 역사를 오늘 현재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루셨던 이 역사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후를 뭐라고 말하면 말세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세 이후의 모든 시간 속에 어느 누구든지 내게로 돌아오라. 현재성 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만 서면 그때가 참에, 그 속량하시는 애가, 언제든지 돌아만 오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주님이 속량하신 은혜가 발로가 되어 용서되게 하고, 용서되어서 드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장자가 돌아와서 드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처럼, 매일의 현재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 피조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죽임당하러 오셨고 죽임당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후에는 부활을 분명히 믿으셨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천년만가 되게 하셔서 부활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셨으니 우리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내 신앙생활의 최고로 자랐던 청년의 신앙생활의 때가 있었죠.
그때의 사랑을

삼아서 잘 갖고 와서 부활의 때, 주님이 부활의 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때가 참회를 그 부활의 때로 완성해 가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신 날 들림받기에서 준비해 가는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듯이 그 나라로 승천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때로 여기면서 오늘을 송량받은 사람으로 주님이 이루신 송량하신 은혜를 이루고 오늘을 양제되도록 길러놓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경험하며 능력도 응답도 풀어가며 주님이 오셨으므로 온 인류가 드디어 축복이 활짝 열리죠. 열린 것처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사회와 가정과 만남들이 축복으로 바뀌며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으므로 인류가 드디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들이 있어질 것을 소망삼아져서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가 부활이요 승천으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주님께서 가셨던 그 때를 좇아서 우리도 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오늘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 때는 말해 그 말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어느 때 도움이 되냐 여기만 멈춰주면 전통에 머물러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을 계승해서 현재성 있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화를 통해서 옷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제단의 그 핏부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때를 계속 예언했던 것처럼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예언이 되도록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과거의 청년 때에 이만한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야.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서일 뿐이야. 거기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야. 청년의 때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저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하냐 말이야.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때가 참에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속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날의 열정을 바쳤던 그 청년의 열정이 교회에 구준들이 있으면 다 모집되어져서 열심을 바쳤던 그 청년의 열정이 지금은 낱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를 증거하는 소스가 자원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명하시면 보이게 하시고 열심을 품게 하시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참을게 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어느 때가 낫답니까? 어느새 신앙생활을 내 생각에는 이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 성경이. 내가 내 소유의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인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것인지 삼천 새벽 들은 매배를 들으면서 자주 느끼는 거야. 낫대 신앙이 된 것이 아닌가. 지금의 삼천 새벽 들은 예배는 그 전과 같이 새롭지 않다.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고 왜? 그건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초점을 매겨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그때 기록한 것을 기억하고 너는 체크할 줄 모르지만 나는 응답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너는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에 심었던 것 그대로 심은 그대로 거두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누가 아느냐. 이제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구부러진 삶이 드디어 왔을 때 아, 그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것이구나.

0: 주로 꽃돌리는 것도 있더니 촘촘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거든요. 작은 언행심사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많이 살피게 되거든요. 살피는 것은 고사하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냥 저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고요. 양은 먼 거리를 볼수 있는 시력이 안 되기 때문에 1m 앞만 보는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고개 돌리면 돌리는 것이 길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그저 느낌에 따라서 지금 사는 패턴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없고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지워버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면 사업이 망한다, 자녀가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정신이 들어도 영혼의 때가 복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듣고 마는 수준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거꾸로 가야 돼. 왜 그렇게 됐냐? 혼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혼적 세계의 만족만을 구하는 이 땅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입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이 땅의 부유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부활을 승천을 향해서 그 때가 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렇게 살다가 부활을 만들고 승천을 이루시고서 생애를 이 땅의 삶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미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자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결단을 내리고 사지백치 멀쩡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적인 사람들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면 믿음이 어딨냐 말이야. 그게 주님이 너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무리 속에 들어가도록 잘 준비해라. 지금이라는 때는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를 다 팔아도 살수 없는 기회야. 회개도 지금만 할수 있고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때야. 은혜 받을 만한 때야. 그런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받을 만한 때를 다 삭제시켜버리고 내게 그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의 길 속에서 시간이 난 앞으로 있어.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 포인트. 송랑 되어주고 양자 되어주는 그 축복의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시간의 길 속에서 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시간이요. 확실히 장담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어야 될 것은 시간은 반드시 온다. 어느 때가 주님 앞에 선 때가 반드시 온다. 여러분,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나는 이 나이가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상상을 못 했어요. 군대 있을 때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훈련병 시절에. 근데 그때를 지나서 그때보다 더 많이 지나서 지금 와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이 그때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만들어갈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차는 시기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대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증거가 확실히 언행심사로 나타나는 열매가 풍성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아픔과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전쟁은 참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람을 잃고 가정을 잃고 평범했던 일상을 잃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쟁을 기억하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때론 져주는 사랑으로 이기셨고 십자가라는 패배처럼 보이는 길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 놀랍고 영원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 분열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것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내 말 한마디로 다툼이 멈추고 내 작은 양보로 관계가 회복되고 내 기도로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의 화평케 되리, 오늘 첫 곡으로 아주 힘차게 같이 찬양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작은 전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말다툼 하기도 하고요. 부부 사이에 서운함이 쌓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꼭 큰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오해 하나 때문에 마음이 멀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거창한 일을 하는 어떤 평화운동가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게 먼저 양보하는 거고 막 서로 감정 상해 있는데 먼저 사과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는 작은 피스메이커가 돼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닮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네, 두 곡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했어요. 오늘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모본이 되신 분이 바로 또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네. 물론 그분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기도하며 화이팅입니다. 라고 9604번님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279번님도 하영 PD님 늘 감사해요. 라면서 출첵 인사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라고 9345번님도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098번님이요. 본질이 아닌 것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사로 인해서 지치고 어렵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승리를 이루소서라고 주셨는데, 아, 참 이 직장 내 갈등도 어려워요. 또 이게 직장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상사가 그러면은 이거를 들이받을 수도 없고 들이받으면 안 되죠. 아니, 오늘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예,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한 승리를 이루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그 사람의 그 눈빛과 말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요. 또 더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곤란하겠지만, 네, 지치고 어렵겠지만 힘내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4868번님이 삶은 고달프지만 오늘도 주님이 힘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다고, 늘 좋은 방송 감사함으로 잘 듣고 있다고 인사 주셨어요. 네,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붙들고 계시는 우리 4868번님,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9080번님, 오늘도 모든 사업장에 오시고 좌정하사 모든 가게들을 운영해 주시고 은혜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안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와, 이렇게 사업장을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 봐요. 너무 좋네요. 우리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위에, 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1843번님,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라는 소식을 들으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전쟁통에 피난 내려오셨던 이야기 자주 들려주셨는데요.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맞습니다. 평범한 일상, 또 우리의 자유로운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돌아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남편과 의견이 달라서 언성이 높아질 뻔했는데 한 박자 쉬어가게 된 말씀입니다라고, 꼭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씀에 더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고 2684번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요. 뭐, 전쟁이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로 더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 찬송가였는데요.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아멘, 아멘.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25전쟁 발발 76주년이에요.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극동방송은 오랫동안 북한을 향해 복음을 전해왔고 지금도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은 또 북한을 위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평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양보, 그리고 나의 기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부르신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먼저 화평하게 하신 우리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협력교회

지역 원데이 단일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쿠바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도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 때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룬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0: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 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손에 꼭 쥐고 있던 씨앗을 땅속에 묻고 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씨앗에게는 땅속에 묻힌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일 자라서 때가 되면 마침내 싹을 틔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아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심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0: 목사님 오늘이 6.25 전쟁 기념일이면서 또 네. 동시에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축구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네, 아마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일 것 같은데
1: 네, 네.
0: 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더욱 하게 되는 그런 날이지
1: 네,
0: 않을까
1: 그렇네요.
0: 싶습니다.
1: 네. 네, 오늘 우리 멘트 씨앗을 하셨는데
0: 네.
1: 예,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이 나라에 있을 때 또 풍선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을 기주셔서 속히 효전선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0: 주님.
1: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저 특별히 북극 땅에서 생명 걸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토기들의 그들의 눈물의 씨앗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지금 K한류가 아버지 전 세계에 요동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버지 K복음이 전 세계에 주도하며 이 세계에 흘러보내는 생명의 씨앗을 수출할 수 있는 대제사장 나라가 되시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전자들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0: 주님.
1: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의 눈물의 씨뿌림이 있었기에
1: 네.
0: 지금의 저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가 기쁨으로 또 씨앗을 뿌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 하겠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0: 아멘.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6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돌아보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제가 많이 힘듭니다. 저를 이대로 두지 마소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네. 간절함이 너무 느껴지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687 성도님, 지금 짧은 또 간결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이 묻어

0: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1: 주여.
0: 성도님의 그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지금 많이 힘듭니다.
1: 주여.
0: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여 저를 이대로 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게 소박하게 부르짖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에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1: 주님.
0: 이 시간 말씀과 성령과 또 도울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마음의 평강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가나안을 정복을 목전했던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내면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687님 삶에 꼭 하나님의 손길이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요청 후에 신랑이 짜증내는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요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라고 너무 좋은 소식을 또 보내주셨어요.
0: 네.
1: 네, 감사의 이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0: 네.
1: 목사님 함께 기뻐해 네.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0: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감정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1: 아멘.
0: 아버지와 남편의 마음속에 더 담대함과 소망과 긍정이 넘치게 하시고 아내의 삶의 동력자가 될 뿐 아니라 아내의 이로자, 아내를 인도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1: 주여.
0: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브리스기의 아굴라처럼 믿음의 귀한 사명자들 잘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1: 아멘.
0: 담담을 다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인권, 영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가정의 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한 모든 일에 천배 만배 응답되는 놀라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께서 또 방금 목사님, 피디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0: 네.
1: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쁨입니다. 907번님 계속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1001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1년 6개월 전에 흉선암 2기 수술을 했고 다행히 항암 치료는 받지 않고 방사선 치료만 30회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물이 차면서 림프절 쪽이 2개 정도가 3달 전보다 커져 보인다고 2달 뒤에 PET CT를 전체적으로 찍어보자고 해서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혹시나 생각하기도 싫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검사까지 2달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걱정하고 눈물만 나고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중보 기도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남편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목사님. 아, 네. 또 항암 치료가 아니라 방사선 치료라고 하셨는데
0: 네.
1: 어떤 치료든 너무 힘이 들잖아요.
0: 암이라는
1: 네,
0: 네. 게. 지금까지도 많이 힘드신데.
1: 네. 위로의 말씀과 또
0: 네.
1: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기도 내용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를 경고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검사를 앞두고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편안한 가운데 검사를 받으시기를 이로 드립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의 연약함을 이해하여 이렇게 마음 조아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0: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주님.
0: 아버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세밀한 성격을 의지하면서 편안한 가운데 아버지 수술 날짜를 기다릴 수 있는, 검사 날짜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세밀한 손길이 사랑하는 남편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수의 보일러 덮어주시고 성령의 치료한 강선을 보내주셔서,
1: 아멘,
0: 남편의 아버지 역할 모든 육체가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또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림프종이 재발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전이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다음에는 아버지의 회복의 놀라운 간절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옆에서 방언하는 사랑 아내 또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의 뜨뜻한 사랑과 견고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남편을 치료하시는 의사들의 눈길을 밝혀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과정이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사실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0: 네, 그렇구나.
1: 그래서 이 1001번님의 사연을 보면서 저도 함께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0: 네,
1: 꼭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1001번님,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7087님번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감정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도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침체되어 있고 매일 눈을 뜨면 오전 10시가 넘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읽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0: 네
1: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7087님 번의 삶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0: 네,
1: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1: 네.
0: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따뜻한 손길이 임하기를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절 한절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집니다.
1: 주님.
0: 절망적인 감정, 우울감, 무기력증, 침체되고 있는 하루하루, 너무 버겁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와 만지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 주여.
0: 엘리야가 사명 감당하다가 롤드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환경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기도를 의뢰하며 함께 나누기로 소망하는 7087 성도님, 이 시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1: 주님.
0: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일어나 그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 그 모든 삶의 무기력함과 절망적인
1: 주여.
0: 그 감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울증 약도 끊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감격과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로지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1: 아멘.
0: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1: 아멘.
0: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적에 인생의 모든 굴곡이 고다지게 하시고
1: 주여.
0: 삶의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정과 삶의 활기가 넘치는 체력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087번님,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꼭 승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곡 함께합니다. 아뮤의 테너 이다윗의 아뮤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0: 아멘. 계속해서 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048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사위 2차 방광종양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가 7월 3일에 나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광 스탠드로 인해 소변 볼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데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3일날 스탠드 제거 후에 소변 통증이 없기를 기도하며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휴식 기간 동안 주님과 더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8048번님, 계속해서 기도를 보내주셨던 또 분이신데, 네, 다행히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너무 저희도 그래서 기쁜데요. 7월 3일이면 아마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 검사 결과가 있다는데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목사님 기도를
1: 글쎄요.
0: 부탁드립니다. 네.
1: 저도 한 일주일씩 입원해 본 적이 있는데,
0: 네.
1: 몸이 아픈 것은 좀 힘들지만은, 또 마음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는데, 사역에도 그런
0: 맞습니다.
1: 시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8048 성도님, 사위 부르셔서 기도합니다.
0: 그렇죠.
1: 2차 방광 종양 수술 후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7월 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이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시고,
0: 그렇죠.
1: 또 소변 볼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 모든 통증도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키며 바라보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주여.
1: 아버지 하나님, 몸이 피시는 동안에 영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만남과 더 깊은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아멘.
1: 사이에 영혼이 더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건강을 얻게 하시고, 여 마음의 평강을 또 육신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긍정적인 치유의 효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 속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8048번님, 계속해서 사위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가정을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보실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엄미경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교통사고 인사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몸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교통사고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네, 또 몸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셨는데 목사님 위로의 말씀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몸도 아픈데 또 합의가 잘안 되니까 마음도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세밀한 줄로 믿사오니,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인사합의가 드디어 지체

0: 때문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는 은미경 성도님,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또 인사합의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 보험사 측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행정을 원활하게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에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미경 성도님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믿음에 에베네셀 그 기념집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0: 네.
1: 여호와시잖아요. 우리 엄미경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몸도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윤춘수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윤종원, 며느리 정희지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직업 군인인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직업 군인, 네, 군인이면 또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0: 그렇죠.
1: 자리잖아요. 저도 이제 친구가 군인이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기도를 절실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두또 아들 윤종원님과 며느리 정희진님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할 것
0: 보통
1: 같습니다.
0: 어머님이 기도 제목 많이 올리는데 이건 아버님 같아요. 윤춘수 씨.
1: 그러게요. 또 그런 느낌이죠.
0: 네, 그 아버님 또그 간절한 염원이 바람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믿음을 염려하며 아버지 앞에 올리는 윤춘수 성도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1: 주여.
0: 아들 윤종훈 씨, 며느리 정희지 씨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교회에
1: 주여.
0: 출석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부가 될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국가의 직업군이지만 십자가의 정병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반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또 군인 가운데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정말로 많은 젊은 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소개할 수 있는 직업군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윤종원 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끌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희
1: 아멘.
0: 씨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이 간단한 진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더
1: 주여.
0: 신앙의 헌신자가 될수 있는 자부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꼭 하나님의 그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윤춘수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백지연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막내 외삼촌 이상집을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항암 10차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체력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찬양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1: 네, 항암 가운데 참 얼마나 힘드실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그 가운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찬양을 알아가고 있다고
0: 그러니까,
1: 하십니다. 네.
0: 네.
1: 정말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0: 네, 그렇게
1: 부탁드립니다.
0: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는 조카분의 그 아름다웠고 또 순진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1: 아멘.
0: 항암 수차를 받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예로움이 있었겠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위로와 격려가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 항암 수차를 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 주여.
0: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서 또 가족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체득하고 알아가는 아버지 한 이상집 씨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1: 주여.
0: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내가 이

0: 천윤신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손준우, 김한나, 손한결, 김대성, 김지혜, 김세윤, 김아름, 김아랑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름을 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간절함이 너무 느껴집니다. 네. 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목사님 뜨겁게 부탁드립니다. 예.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윤심,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 8명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준우, 김한나, 손한결, 김대성, 김지혜, 김세윤, 김아람, 김아랑,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되어지고 더 담대해지는 8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0: 주여.
1: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있는 귀한 시간들, 아름다운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0: 아멘.
1: 이 영혼들에서도 강건하게 정결하게 거듭나고 성장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0: 아멘.
1: 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 케어하고 전달하는 우리 천년심 성도님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건설을 다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히 내려주어서 아버지 말로 선도하고 삶으로 성결적의 복음의 능력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천윤신님 보내주신 기도 제목대로 저희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니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멘.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장소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에 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25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한반도 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비무장지대 도보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급변하는 사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계 주요 교단들이 목회자 재교육 과정 상설화와 총체적 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교회가 미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배당의 문턱을 낮춰 지역사회의 공공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교회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특정 정단의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한동대학교가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교 고등교육기관 간의 인프라 통합과 학문적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한반도 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비무장지대 도보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국경선 평화학교가 주관한 한미 목사 코리아 DMZ 평화순례단은 어제 강원 고성군 명파해변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마지막 6km 구간을 걸으며 분단의 현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앤드리엔 손 목사 등 미국 사역자들과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해 접경 지역을 종단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교회에 모인 순례단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미전도 지역을 위해 합심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국제적인 평화운동 연대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급변하는 사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계 주요 교단들이 목회자 재교육 과정 상설화와 총체적 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정책연구소는 최근 핀셋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의 목회적 적용과 주일학교 생존 전략 등 현장 중심의 교육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은 교단 신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상설화를 제안하며 해외 교회에 목회자 돌봄 사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등도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 신설에 나선 가운데 호주연합교회는 연간 14일의 학업휴가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를 토론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역자들을 공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배당의 문턱을 낮춰 지역사회의 공공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교회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성남 만나교회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우리가 그리는 교회를 주제로 만나아이시 2026 콘퍼런스를 열고 현장에서 축적한 공간 혁신과 브랜딩 사역의 시행착오를 한국교회와 공유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거대한 예배당보다

0: 일상에서 주민들을 안아줄 수 있는 작은 열린 공간이 도시의 공공 영역을 채워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관심사 중심의 느슨한 연대를 도모하는 성도 주도형 클럽 소모임 사례와 함께 교회의 정체성을 존재 가치로 증명해내는 마케팅 브랜딩 전략 등 교회가 세상과 접점을 넓히는 실천적인 목회 거버넌스가 다각도로 소개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특정 정당의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정당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은 지난 1980년 명예훼손 혐의와 2020년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에 이어 이 씨 생애 세 번째로 기록된 신병 확보 사례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교 고등교육기관 간의 인프라 통합과 학문적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최근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및 총신대학교와 각각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이공계의 전문 역량을 신학적 기반과 결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동대 박성진 총장과 총신대 박성규 총장 등 각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이 개별 학교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 속 전문 영역과 영적 소명을 통합하는 새로운 기독교 교육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어제와 유사하게 대체로 흐리며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고 바람은 초속 3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2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하은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즈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보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0: 번영로 교회 권규훈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1: 극동 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극동방송에서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정에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외에 여러 식구들이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이 참 많은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 외에 건강, 장수,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 사업장 여러 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겠죠. 예, 영원한 저 황금 보석의 나라,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을 한 분 한 분 다 이끌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천국을 눈에 보듯 손에 잡듯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갑니다. 주님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한꺼번에 천당 올라갑니다. 그 좋은 천국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전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형님이 먼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먼저 교회를 나가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9남매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고 위에 넷 밑에 넷 9남매고 그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한데 둘째 누나가 정신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가장 강력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 했더니 한 세 번 하더니 하는 말이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당신네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 정신 이상된 것이 낫는다. 우리는 무당이 얘기해서 한꺼번에 다 교회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그 대가족이.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 부흥회를 했는데 시골 교회에서 그때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목사 될 마음을 먹었고 33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딸이 정신 이상된 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는 여전히 끊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때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기도하면 환자들 병이 낫기도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들 낳아서 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가족의 사위, 손자까지 다 포함해서 목사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여전도사 한 사람, 기도원장 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일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기도 응답 받고 은혜 받은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 믿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그 전도에 문이 활짝 열려서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신방 초청을 해서 친구와 일가 친척들까지 다 전도해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 구원, 친구, 친척 아직까지 전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섬길 때 불헌간 장래 모든 식구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가장 행복하고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삶에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시 교회로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께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프로젝트 번영로교회 권규훈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와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저는 오늘이 현충일만큼이나 마냥 밝게 웃기만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그런 날입니다.
1: 네.
0: 올해도 6.25 한국전쟁 날이 또 돌아왔네요.
1: 이날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잖아요.
0: 그렇죠.
1: 76년 전 그때보다 남한은 남한대로 경제가 지금은 발전을 했고요.
0: 네.
1: 북한은 계속 군사 도발과 핵 개발을 하면서 대치 중이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이런 휴전국이라는 것, 전쟁 중이라는 걸 좀 잊고 사니까 무감각해지죠.
1: 네. 네,
0: 남북이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종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피 흘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평소 철저한 뭐 대비 태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한국교회도 피 흘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요.
1: 전 세계 최장의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민족의 비극으로 수백만이 목숨을 잃고 수천만이 가족과 헤어졌잖아요. 이 아픔의 시간이 하루속히 끝나고 하나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첫 찬송 마커스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올려드릴게요.

0: 오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마코소심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또 6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또 6월 25일이 되면 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또 그때라도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빨리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출석 인사로 그 한 줄 한 줄 받아보고 있는데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샬롬의 하나님,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전쟁과 고통이 사라지는 평화의 나라가 되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하시면서 부천에서 한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 네.
1: 지구상의 그 전쟁이 모두 종식되어서 민간인의 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네. 자,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그날을 저도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OFP데이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6672 성도님도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1: 그리고 천안에서 한 분이 인사를 주셨는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은 모두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셨어요.
0: 네.
1: 이제 두 분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늘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 신의학단 영화를 보면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0: 네.
1: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이산가족분들의 지금 살아계신 이산가족분들이 점점 그 숫자는 줄고 있지만
0: 그쵸.
1: 아직도 전쟁의 잔흔이 눈물이 남아있잖아요.
0: 네.
1: 이 눈물이 속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아멘. 또 파주에서도, 그리고 목포에서도, 부산에서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출석 인사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셔서 무료 문자로도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면서 한 뼘 차이, 우리 오늘도 그 한 뼘 한 뼘 마음의 거리를 좁혀봐야겠죠.
0: 예.
1: 샵 1069번으로 잠시 후에 함께해 주세요.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빅 밴드의 당신은 한국의 희망입니다. 찬송할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6.25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또 분단이 되지 않았다라면
1: 네.
0: 사실은 그냥 뭐 사투리 퀴즈 뭐 이러면서 조금은 가볍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텐데
1: 네.
0: 통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1: 맞아요. 네.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갈 그 땅. 북한 말을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잖아요.
0: 네.
1: 북한이 고향인 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맥락상 뭔가 알뜻말뜻한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지금 시간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거나 막 새벽녘에
1: 네.
0: 정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래도 집중력 이렇게 발휘하시고
1: 그분들은 지금이 중턱 거의 뭐 하루에 중턱이니까
0: 네.
1: 그러실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이 마침 그 마치 뭔가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난 듯한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0: 이제 일어난 지 한 시간 안 되는 분들 네.
1: 곧 출근하시는 분들
0: 네. 좀 저녁형 인간 뭐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다 집중하셔서 정답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내일 우리 일찍 나가야 돼요. 여기서 6시에 나가야 하니까 오늘은 일찍 자러 가요.
5: 그렇게 일찍 가야 된다고? 아,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자기야?
4: 사람들은 단바람부터 다 준비하고 오는데 우리는 6시면 오히려 늦은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5: 아이, 그래도 나 늦잠 좀만 자고 싶은데. 아, 일주일에 딱 한 번 늦잠 자는 날인데. 아, 이거 너무하잖아, 자기야.
4: 아니,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까요? 그래도 되겠죠?
5: 아니, 같이 가.

0: 지가 그래도 좀만 늦게 잠자면 안 될까?
1: 그렇게 단바람부터 안 가면 우리 아무것도 못 사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그냥 길에서 서 있다가만 올 거예요.
0: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얼른 갑시다. 예, 빨리 가요.
2: 아니, 뭘 사러 가길래 이렇게 아침, 그쵸? 일찍부터 나가려고 하나?
3: 네.
2: 자, 단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바람이 달다, 뭐 이런 의미인가? 자, 단바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3: 대바람.
2: 대바람이다. 2번.
3: 봄바람.
2: 봄바람이다. 좀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렵지만
3: 네.
2: 진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집중하세요. 좋죠. 자, 힌트 좀 주세요.
3: 이게 저는 북한어 표현이 참 직설적인 게 많잖아요.
2: 네.
3: 이것도 그렇구나라고 느낀 게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의 그 하루가 저는 참 달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2: 네.
3: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의 하루가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하루를 뭔가 더 얻는 기분이고
2: 네.
3: 뿌듯하고 그런 단맛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나?
2: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단잠을 산 사람은 눈이 오히려 일찍 떠져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2: 새벽녁에 막.
3: 맞아요,
2: 근데
3: 맞아요.
2: 깨우네, 막 몸이.
3: 맞아요.
2: 왜?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3: 네.
2: 자, 단바람은 뭔가 아무튼 좋아요. 하루가 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그런 표현이에요.
3: 네.
2: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조금 부정적인 뭐 엄마 나 지금 나가야 돼. 아니 지금 너는 새벽 뭐 이때부터 어디 가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나만 들어봤구나.
3: 아, 드라마에서 봤죠.
2: 아침에 지금 어디 나갈 때 너는 지금 뭐 주말인데 좀 쉬지. 아침 이때부터 어떻게 나가니? 우리 엄마만 이러는구나. 자, 1번이
3: 대바람.
2: 대바람이고요. 2번이
3: 봄바람.
2: 자, 정답 어디로요?
3: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표현하는 단바람이
2: 네.
3: 무슨 뜻일지 대바람과 봄바람 가운데 보내주세요.
2: 약간 이른 시각, 뭐 빠른 시간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3: 그렇죠.
2: 네. 자, 대바람, 봄바람 가운데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우리 남북한 청년들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이어드립니다.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된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5: 저는 목동에서 온 찬송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한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76년 전 모두가 잠들었던 주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함께 남한도 공산화하고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북은 전쟁 중이며 휴전이 장기화된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놓고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야,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76년 전에 네. 벌어졌던 그런 날이네요.
4: 네.
0: 평소에 6.25 좀 생각하고 사시는 편이세요?
3: 저는 늘 생각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까도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0: 네.
3: 맨날 할 편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0: 아, 항상 좀 언제든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3: 네, 맞아요.
0: 좀 두려움이.
3: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쉬고 있는 날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0: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쉬는 날에 쳐들어왔다라고 배우셨어요?
3: 저희는 우리가 진짜 주일이라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새벽 4시에 남자선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항상 긴장하게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6.25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긴장했습니다.
0: 야, 완전 반대로 알고 있죠.
3: 네.
0: 네.
4: 그죠? 맞습니다.
0: 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5: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0: 주일날
5: 새벽.
0: 네.
3: 근데
5: 갑자기

0: 들어왔다.
1: 이게 참 6.25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는 하기에는 네.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게 맞는데 네.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아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칭도 다르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0: 6.25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네. 우리는 6월 25일에 네.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근데 네. 북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아유,
2: 저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방이냐 네. 막 그랬는데 남수소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산정권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인민들이 국민들이 네. 미국 안에 식민 네. 상태로 계속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들을 소위 북한 정권이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 네.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적인 거죠.
2: 네네. 막 네.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 그 그래서. 얘기를 네.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2: 거죠. 네, 맞아요. 네. 저희도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국에 안 왔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을 거잖아요. 야. 네, 진짜 새로운 걸 알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는 너무나 깊은 세뇌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진짜 아닌 게 거짓말한다고 아니라고 막 맞아요. 했었거든요.
1: 우리 사랑이님은 이런 얘기 네. 들으면 어떠세요?
3: 조금 놀라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너무 놀랐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또 다른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 또 탈북민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갈등이 벌어지는
2: 맞아요. 처음에 네. 진짜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남치민이 북치민에서 무슨 소리 하냐 이러면서
1: 북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침이라고.
1: 네.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남침이다. 뭐 이러고 그랬어요.
1: 우리는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4: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1: 그래서 남침이다.
2: 아, 그래요?
1: 같은 남침인데 네. 의미가 다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네. 북에서 남쪽으로 네. 쳐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3: 이거 또 다른 접근인 것 같은데요. 네.
1: 침략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네.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주체가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다 라고 해서 남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도 네.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네. 주류 또 세대가 되면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이제 네. 많은 문제들이 그렇죠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4: 개념을 진짜 한번 확 잡고 가야 될 필요가 그런 것 같아요. 느껴집니다.
2: 이게 누가 어디서 쳐들어왔는지 주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솔직히 이 용어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고
3: 그래서 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을 그런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 네.
3: 이 국사나 한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 근현대사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3: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1: 네.
3: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 이게 대충 알면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3: 맞아요.
1: 거예요. 네. 소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도 하고
3: 맞아요.
1: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용어 가지고도 또 개념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3: 네.
1: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네, 나라다.
3: 전쟁 휴전입니다.
1: 아, 네. 근데 지금 아까 뭐 북에서 오신 행복이님은 네. 아, 또 전쟁이 언제 벌어질까 이렇게 뭐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 남쪽의 두 분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3: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그 소리가 나면은 조금씩 조금 무서워

0: 올 때가 있어요.
1: 너무 가깝게 있어서.
0: 네, 가끔은 정말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2: 아까 말하신 요즘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평소에는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1: 그렇죠.
2: 같아요.
1: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잘 모르겠죠.
2: 네. 그래서 예전에 한 초등학생 정도에는 뭐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계속 비슷한 기사들을 보고 하니까 아,
1: 아,
2: 또
1: 그렇구나.
2: 그렇구나. 네,
1: 맞아요.
2: 이렇게 된것
1: 이게
2: 같아요.
1: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제
2: 네. 아,
1: 문제거든요.
2: 네,
1: 사실은
2: 맞아요.
1: 뭐 서울 이런 경기권의 강원도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간의 경각심이 있는데 충청도 이남, 뭐 전라도나 뭐 경상도나 제주도나 사실은 저도 이제 남쪽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전쟁 뭐 이런 전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못 느끼고
0: 근데
1: 살아왔거든요.
0: 있잖아요. 파주는 너무 살기 좋아요. 너무 살기 좋은
1: 파주, 우리
0: 평화도시라서.
1: 파주
0: 네,
1: 홍보대사시니까.
0: 정말 너무 살기 좋으니까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러 하셨으면
1: 아, 이게,
0: 좋겠어요.
1: 그러니까 뭐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다.
2: 맞아요.
1: 언제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나라라는 걸 사실 국제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해외 나가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든지 어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니네 괜찮아? 거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0: 맞아.
1: 걱정하는데.
0: 정작 우리는 태어난데.
1: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대비태세나 전쟁에 대한 생각,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다
2: 맞아요.
1: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2: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뎌진 속에서도 교회들에서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항상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나마 좀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래, 북한을 한번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1: 맞아요.
2: 사회 속에서 그냥 살면 북한을 전혀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이 대부분 다좀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세상
0: 맞아요.
1: 속에 살면은 또는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고
0: 맞아요.
1: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저희 OFP데이나 이런 극동방송의 또 새벽 북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행복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정말 클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0: 네, 맞아요. 교회가 조금 더 앞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주시고, 북한 땅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1: 그럼요.
0: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2: 맞아요.
0: 행한다면 조금 더 사회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한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신 데는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복음 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6.25 때, 이 시즌만 되면은 막 전쟁 기념관, 이런 데를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나도 내 자녀한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이끌어 오셨는지 꼭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1: 6.25 한국전쟁 발발 예를 놓고 언제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0: 네,
1: 네, 이
0: 맞습니다.
1: 땅에서 다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북이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맞아요. 나아가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네. 오늘의 계기로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네.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네.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네. 여러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 행복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2: 찬송이었습니다.

0: 아,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1: 네.
0: 6.25 한국전쟁 이런 민족의 비극이 사실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남침인데도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 아니냐.
1: 네.
0: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오프닝에서도 나눴지만 다음 세대에게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잘 교육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0: 맞아요.
1: 했었잖아요.
0: 제대로 된 교육.
1: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오 해피데이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한평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표현하는 단바람. 단바람이 무슨 뜻일지 1번이 댓바람이고요.
0: 네.
1: 2번이 봄바람인데 샵1069번으로 단바람이 댓바람일지 봄바람일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저희 아들도 그렇게 주말이면 아침. 이때부터 애인 만나러 나간다고
1: 아유,
0: 나가더라고요.
1: 부지런한 것도 은사죠.
0: 할수 있는 사람이 또 그것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 그때 나가도 그렇게 아침부터 막 움직여도 체력이 되는 사람이
1: 그쵸,
0: 있고.
1: 그쵸.
0: 그냥 예쁘게만 봐주세요. 네, 사고만 안 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1번이 댓바람, 2번 봄바람입니다.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 이런 선물 드릴 거예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

0: 채소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한뼘짜리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단바람의 우리말 표현은 정답 1번 대바람입니다.
1: 대바람이란 표현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게요. 예전에 어른들이 주로 썼던 말, 너는 아침 대바람부터 어디 가니? 또는 아니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요?
0: 맞아요.
1: 손님이 막 아침에 찾아오거나 이럴 때.
0: 네. 예. 뭔가 근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몽글몽글 표현은 아니지만
1: 맞아요.
0: 그래도 북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단바람이라고 네. 한다고 해요.
1: 봄바람이라고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꽤 있었지만 뭔가 달디달디단 그런 바람일 줄 알았거든요. 그냥 하루가 길어지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또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리고 봄바람, 봄바람은 봄을 같이 쓰잖아요.
1: 그렇죠.
0: 검색해보니까 봄바람은 봄바람 그대로 쓴다고 하네요.
1: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0: 샵 1069번 우리 도전해주신 이 번호로 링크가 있는 답장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링크 클릭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 이제 방송 문자에 아니면 방송에 문의하실 게 있잖아요.
0: 네.
1: 다른 시간대 혹시 문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놓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침 대바람부터 문자를 주신다든지 OAP데이 뭐 관련된 내용인데 다른 시간 프로그램에 맞아요. 들어가면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0: 네.
1: 가급적 요 1시에 2시 사이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교회여 일어나라 어노인팅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교회여 일어나라.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 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별거 지실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0: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요한복음은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신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를 향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특히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향해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진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편애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편애하신다라는 말은요,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와 결혼한 한 남자가 있다고 해 보십시오. 이 남자가 자기가 아는 다른 10명의 여자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약속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 것입니까? 바람둥이? 위선자? 거짓말쟁이?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한 남자가 다른 여자들과 원만한 관계로 지낼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애정은 오직 자기 아내에게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신부로 삼으신 후에 오직 그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가 왔구나 하고 직감하셨습니다. 아, 이제 제자들이 나를 버리겠구나. 내가 이제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되겠구나. 나의 생명과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겠구나. 모든 걸 버려야 되고 모두에게 버림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앞에 있는 1장에서 12장까지 그들에 대해서 여러 부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양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면 영생을 얻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자들이고요,
성부와 성자의 손에 붙잡혀 있어서 누구도 빼앗

있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또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코스모스 여러분, 영어 단어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는 186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78회가 나오고요.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하면 요한이 쓴 글에 105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신약에 나오는 코스모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요한이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코스모스는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모스의 의미는요, 창조된 우주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때 세상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코스모스는요,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입니다. 이 인간 세상은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인 겁니다. 세 번째 코스모스는 반역적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시스템, 시대를 지배하는 악한 가치관, 사상, 욕망, 흐름,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상은요, 세 번째 의미와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반역적인 코스모스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다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거죠.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 밖에 나와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따스한 돌봄을 아는 자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인 겁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막 이런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명을 베푸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정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셨고 불러주셨구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걸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같은 인간들은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제 남편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쁜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예쁘고 믿음 좋고 사랑스러운데요. 그럴 수 있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흠이 많은 존재들인 거예요. 너무 티가 많은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기심과 증오와 질투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깨끗하던가요? 부럽습니다. 저는 제 속을 들여보니 지저분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는 조상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할 어떤 의무나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기뻐하시지만 우리 예배가 꼭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천군 천사들이 군단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수의 군단들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그 대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다만, 그냥 사랑하셔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면 두 글자예요. 그냥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이스라엘도 저와 여러분도 잘나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뻐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어쩌면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입니다. 그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 허무함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구멍을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장 식구를 위해, VIP를 전도하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증명되는 겁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나를 이끌어내어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타인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천문학적인 빚을 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을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였던 거죠.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기록된 우리의 장부를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그 빚을 대신 갚겠다고 서명하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내 공로로 내 죄와 빚을 갚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평생 의지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사랑받는 자들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받는 자들인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이것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지상 생애에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 백성들의 조롱,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한 재판,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올 것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길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앞으로 닥칠 일을 걱정하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거야, 너희들 나에게 집중해줘, 나를 위로해줘, 그렇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이 닥칠 거를 아시면서도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돌봐줘, 나를 위로해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돌봐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 것이죠. 자신의 죽음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신 거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시간의 끝을 넘어 영원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또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시간을 넘어서 끝까지 영원까지 사랑하셨다. 그 의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시간적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상생애를 뛰어넘어서 승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0: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됐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인생에 열매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영원히 이어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평안과 안전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와 짓누르게 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중에도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절망이 찾아와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곁에 계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마지막 날까지 나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쓰여진 위대한 연애 편지인 거죠.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건져내신 특별한 사랑, 영적 파산자의 빚을 자기 피로 갚아주신 놀라운 사랑,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 요한복음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에 얽매여서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음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신 우리 주님과 같이 나도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품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인생의 풍랑도 담대히 뚫고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

2577-6091, 052-277-6091번 울산 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0: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노아운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오늘도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면서 라디오 예배 함께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아까 계시죠? 이 방송을 그치만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5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어플로도 듣고 계시죠?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어떤 곡에도 좋지만 우리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보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한 네. 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자, 목요일이 또 왔는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첫 곡은 또 우리 권사님 오늘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네. 곡입니까?
1: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0: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네. 라디오 예배 시작할 때마다 네.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곡인데 어떤 또 사연이 있나요 혹시?
1: 이 세계라 시작할 때 항상 나오는 곡이어서 또 생각이 났었고요. 네네. 그리고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잘 못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또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라디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교회를 지금 떠나 있는 분들, 이 시간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이 시간 보내주시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너무 습하고 더워서 생수 배달하기 너무 힘드네요. 생수 배달하시면서 1105번님 우리 사연을 주셨네요. 5242번님, 30년 방학생, 이를 모를 병마와 싸우느라 주님 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주님 보혈의 피로써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고통 하나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소서 라고 0587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네요. 8845번님, 9950번님, 6089번님 함께 따라하니 눈물 났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로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찬양 감동입니다. 1203번님 퇴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받는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건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오늘 집사님도 특별히 이제 좋아하시는 곡 선곡해가지고 왔잖아요.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어떤 곡이죠?
1: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0: 예.
1: 저희 삶의 현장은 가정인데,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다 보면 좀 지치는 순간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를 좀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0: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은혜. 예.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싹으로 문자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5779번님 6424번님 동해 선정 부부의 부부시심 내가 너를 선정하였다.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동해 선정 부부 네.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1: 아, 그 네. 성함이 아니실까요?
0: 성함인가? 동해 선정 부부? 예. 아, 죄송합니다. 예. 4404번님
1: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 4년 차이지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0: 와,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다가 지금 4년 동안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4404번님 4335번님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의 이름으로 힘들어하는 구역식구 김지연 집사님 주님의 위로와 딸아이의 치유가 있기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꽃 배달하면서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대구에서 0505번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다하여 주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7982번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지금 했으면 좋겠네요. 찬송가인데요 제가 지금 악보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 당연히 이 찬양 아시죠?
1: 네.
0: 우리 권사님
1: 네네 알고 있습니다.
0: 우리 집사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잠깐만 보면 알 거예요. 보면 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이게 이제 찬송가. 참 애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르게 되는 찬송가죠. 자, 찬송가 96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이 찬송가를 불러주면은 여기에 정말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멘.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1: 아멘.
0: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1: 아멘.
0: 잡힌 자의 노임 되게 하시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이게 1절인데 쭉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죠.

0: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절까지 했는데요. 4절 같은 경우는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 아멘.
0: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아셨죠?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지만 잠깐 교회를 떠났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몇 년 방학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학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이분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시간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생방송 중에 자 5242번님 제가 한번 전화 제 찬양하는 중에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아니요,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0: 방송 듣고 계셨어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예, 너무 감사해요. 인천이요.
0: 인천 어디요?
2: 송도요.
0: 송도?
2: 예, 예.
0: 30년 방학이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2: 예, 예.
0: 본인이 지금 30년 동안 쉬고 계신 거 맞아요?
2: 예, 예.
0: 와,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데 이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이모님 권유로 저희 이모 권유로 듣게 됐어요.
0: 이모님 권유로?
2: 예,
0: 이모님은
2: 예.
0: 교회를 잘 다니시면서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나 봐요.
2: 예예. 예.
0: 그러시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저 어제부터요.
0: 어제부터.
2: 네.
0: 어제도 이 방송 들었어요? 이 시간대?
2: 아니요, 못 들었어요.
0: 어제는 다른 방송 시간대 듣다가
2: 예, 오늘부터 이제 눈 뜨자마자
0: 예.
2: 틀어놓고
0: 예.
2: 계속 듣고 있어요.
0: 계속 듣고 있어요. 어제부터
2: 예, 예.
0: 이렇게 계속 듣고 나니까는 어때요, 느낌이? 극동방송 들어보니까요.
2: 느낌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0: 네.
2: 방송을 듣고 나니까 방송을 이제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왜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2: 제가 이제 고칠 수 없는 뭐 피부 묘기증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걸려가지고
0: 네네.
2: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됐거든요.
0: 네네.
2: 예, 30년 동안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돌아보게 되고
0: 네네네.
2: 이제.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예예
2: 예. 예, 약도 못 믿고 의사 선생님도 고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0: 예예
2: 예, 예. 그래서 듣게 됐어요.
0: 이제 들으면서
2: 예,
0: 이제는
2: 예.
0: 이제 교회도 이제 가셔야죠. 30년 전에 가셨던 교회를
2: 예
0: 그쵸?
2: 가야죠. 예
0: 30년 전에 교회를 열심히 그럼 어렸을 때부터 좀 다니셨어요?
2: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 이제 믿음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그러려고 갔고요.
0: 네.
2: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예, 이하여고라고 미션스쿨이 걸랑요.
0: 네네네.
2: 그래서 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다니다가,
0: 네네.
2: 안 다니게 된 거죠.
0: 30년 동안 교회를 다시

0: 가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거나 이런 적도 꽤 있으시죠?
1: 네, 있어요. 틈틈이 있었어요.
0: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은 방송 들으시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1: 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전화까지 받으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저 함께 계시는구나.
0: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5242번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1: 아, 너무 감사해요.
0: 하나님께서 우리
1: 정말 감사해요.
0: 5242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네네,
0: 이
1: 감사합니다.
0: 시간에 우리 5242번님, 저
1: 예.
0: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예.
0: 아멘.
1: 예, 아멘.
0: 잘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5242번님, 오늘 정말 우연이 아니거든요. 어제부터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오늘 이 3시 프로그램은 처음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고 전화 연결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딱 오늘 선택하셨고 전화
1: 너무
0: 연결도 계획하신 거거든요.
2: 아멘.
0: 그래서 이제 병마와 싸우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어차피 30년 동안 어려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꼭 가셔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송도에 있는 교회 갈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송도 가나안 교회라고 있어요.
0: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가봤어요?
1: 가봤어요.
0: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극동방송도 계속 들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1: 그렇게.
0: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회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고르신다면요?
1: 아, 저는 아무거나 다 좋은데.
0: 아무거나. 아, 제일 힘든 게 아무거나인데. 그럼 제가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혹시 그리고 5242번님, 30년 전에라든지, 뭐 우연히 들었다든지,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1: 갑자기.
0: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예.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항상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 예.
1: 선한 마음. 하나님 선한 마음. 생각이 안
0: 아,
1: 나네.
0: 생각이 안 나죠? 예.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1: 그렇게
0: 축복의
1: 하겠습니다.
0: 통로라는 곡이거든요. 우리 5242번님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십니다.
2: 아멘.
1: 네,
0: 하나님께서
1: 감사합니다.
0: 축복하시는 우리 찬양,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찬양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끊지 말고 들으세요. 같이 부르셔도 좋고요.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축복합니다.
2: 축복합니다.
1: 네, 아멘. 감사합니다.
0: 5242번님, 네. 30년 만에 아멘도 하시네요.
1: 네,
0: 아멘. 아멘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네. 이번 주부터 아멘. 교회 가셔서 예. 아까 우리가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1: 예, 예.
0: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제 설교도 예. 잘 들어보시고
1: 예, 예.
0: 말씀도 좀 읽어보시고
1: 예,
0: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짧게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 분이시거든요.
1: 네.
0: 그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 아멘.
0: 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처음 봤죠? 이게 전화 연결하는 거는
2: 저 두 번째예요.
0: 두 번째.
2: 네.
0: 지난번에 한번 전화 연결 해봤나요?
2: 예,
0: 같이
2: 어떤 예, 남성분.
0: 그렇군요. 네. 예. 우리가 라디오 예배 하다가도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을 하거든요.
2: 감동적이에요.
0: 이분은 분명히 가실 겁니다.
2: 아멘.
0: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2: 네.
0: 30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 옆에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방송 들어보라고 하니까 들었다가 오늘 영접기도 하고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2: 마음이 이거는, 또 있으셨던 것
0: 그러니까요.
2: 같아요.
0: 이게 사람의 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2: 아멘.
0: 모든 것이 은혜.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2: 아멘.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족을 이끌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울하거나 힘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자,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아까 그분처럼요, 30년 방학이 아니어도 3년 방학이어도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까 30년 방학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3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그 마음을 좀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정말, 내가 연약해도 나를 정말 귀히 여기셔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사연들이 다 읽지는 못했는데, 청주에 있는 언니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한다고요. 2942번님, 한번 제가 방송 끝나고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언니인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매일 직장에서 방송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시는 우리 9950번님 고맙습니다. 동탄 아들 집에 와서 잠깐 종량제 봉투를 사러 왔는데, 그 다음에 찬양을 따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신다고 우리 7930번님 또 오셨고요. 어제 도전 찬양에서 연결돼서 교회 소개받고, 어제 수요예배 참석해서, 와, 어제 와. 제가 이제 도전 찬양했거든요.
2: 와.
0: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똑같이 이제 전화 연결된 분이 계셨는데, 아. 제가 이제 교회 소개를 어제 바로 했어요.
2: 오.
0: 그때 어제 수요예배를 참석하셨다고.
2: 와.
0: 이분은 20년 방학이거든요.
2: 길게 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20년 방학인데 어제 이렇게 통화되고 바로 수요예배를 가셨대요.
2: 와.
0: 와.
2: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0: 이야. 7675번님. 이분 제 기억으로 전주였는데,
2: 아.
0: 큰 은혜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극동방송, 그리고 전화 연결해 주신 PD님,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2: 아멘.
0: 와. 이런 일도 있네요.
2: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또 연락을 드릴게요.
2: 제가 뭐 하나 읽어도 될까요?
0: 네, 읽으세요.
2: 어떤 조금만 올려주세요.
0: 여기요?
2: 아니요, 내려주세요.
0: 내려서? 네.
2: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며 인수 씨 가수냐고 물어보네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요.
0: 어디예요?
2: 어.
0: 어디 있는 문자예요?
2: 6089님이.
0: 이거.

0: 네. 이거예요?
1: PD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0: 아, 이런 게 있어요. 좀 몰랐어요.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죠. 네. 동료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1: 들으셨다는 거죠.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매일 청취하고 있으면서 첫 문자를 또 주셨네요. 모든 삶이 은혜인 줄 알면서도 세상 삶에 의지하는 삶이 참 바보스러웠다고 우리 5821번님.
1: 방학이라고 써있는데.
0: 예. 네, 작년에 이제 저랑 방송 끝나고 통화된 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5821번님.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실지 궁금해요. 아주 궁금합니다. 자, 8417번님.
1: 오늘 기도하다가 나는 아이를 4명 키우니까 이 정도는 뭐라고 했던 교만함과 나의 아이가 아닌 맡긴 아이들이라고 또 한 번 후회와 회개 기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든 나의 삶을 내어드림입니다. 아멘.
0: 그렇구나. 우리 8417번님이 남편인 거예요? 다른 분이었구나. 어쩐지 오늘 김진아 집사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시길래 건반을 치시길래 왜 그러시나, 아까 그 은혜라는 곡에 너무 은혜를 받았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편 사연 보고 또 눈물이 나왔나 봐요.
1: 그러셨구나.
0: 아니, 어떤 사연이었길래
1: 제가 읽었는데
0: 읽었어요. 어디 있는지. 아무튼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분 우리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왜 아내를 왜 울리고 그러세요?
1: 8066번이신가? 네. 네.
0: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진아 집사님께서. 자, 우리 성남 택시기사님도 지금 듣고 계시고요. 두 분 찬양 가슴이 찡합니다라고. 중학교 3학년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우울증으로 교회를 방학하고 있어요. 3184번. 지금 저하고 그때 작년에 우리 이제 사연을 보냈던 분인데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자, 2310번님.
1: 극동방송 3년 이상 방학. 너무 마음이 강팍했던 것 같아요. 다시 흘러나오는 방송을 들으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게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모르겠네요. 네?
2: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1: 네. 방송을 오랜만에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가 안 되나 좀?
0: 이렇게 바쁠 땐 또 전화가 안 돼요. 바로. 네. 자, 우리 2310번님 교회 방학인지 방송의 방학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자, 4543번님
1: 오늘 방송이 제 마음을 마구 흔듭니다. 40년 넘게 방학 중인 언니를 생각나게 하시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네요. 곧 언니에게 극동방송에서 전화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0: 그렇구나. 이분도 아는 언니가 40년 방학이시라고.
1: 아이고.
0: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꼭 전화 주시고 정보 주시면 저희가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저희가 사연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이 시간에 다 이제 신청곡도 다 소화는 못했지만 이 곡을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다시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그리고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저는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시죠.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올해로 6.25 전쟁의 7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정전

된 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압수한 북한군들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쳐들어 내려온 전쟁입니다. 1954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된 전쟁입니다. 국군 전사자만 13만 8천 명, 유엔군 전사자 4만 1천 명, 그래서 전사자만 17만 9천 명이고 실종, 부상, 포로된 자를 포함하면 77만 5천 명입니다. 남한의 민간인 피해만 100만 명, 남한 산업시설 43%가 파괴되고 탄광시설이 50%가 파괴되었고 1천만 이상 이산가족과 30만 명의 미망인 10만 명 이상의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탐욕을 갖고 시작한 것이 전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벌써 5년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내에서만 희생된 숫자가 군인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온 러시아에 젊은 아들을 두고 전쟁에 보내 희생된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통곡 소리가 온 러시아를 뒤덮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가 그 나라의 가장 중심되는 종교인데 그래서 그 종교의 사제들이 장례식을 치른 영상을 보니까 어린애들이 젊은 부인이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5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가 희생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도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참수자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해서 저들을 벌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온갖 일로 참수하던 일을 하는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 때 심판받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특별한 죄도 없는 욥을 참수해서 그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1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가정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열 자녀가 다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와서 귀하자국으로 몸을 긁어야 됐고 아무에서 함께 해야 될 아내는 너무나 그 모습이 비참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찾아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때 누구 한 사람도 그 옆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견디고 이기고 나서 물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가 당한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남을 비방하고 참수하는 이 모든 일이든 악한 원수마귀가

충동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원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흑암의 원세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러다 쫓겨날 것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원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사랑한다고

미국을 방문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과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다음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교리의 신학적 의미를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박사님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은 세계적인 신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기동을 들어서 그 전하는 말씀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잠시 칼바르드 박사가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눈을 뜨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어떤 신학적인 논쟁,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의 모습에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만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저 영원한 번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를 갈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우리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준 무기가 바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계속 1장 5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시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인데 그 집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예외 없이 첫째 아들과 모든 집 중에 첫 번째 수컷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온 애굽이 통으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도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가운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기쁜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가서 그 제단 앞에서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술을 헤아려 쏘는 수많은 사랑하는 짐승들이 주인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양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축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크론 수마이가 예수의 보행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행력으로 여러분 크게 모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행력으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신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린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행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다줘서 보행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행력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에 주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행력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보행력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치은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보행력으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활한테 풍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말합니다. 11절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게는 그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7절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주신 위대한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늘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과 영유를 주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낙심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로 귀신 들린 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CBS 방송국에 올라가서 성경 필사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감동되는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 필사한 것들을 다 보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붓글씨로 정말 우리 같은 실력으로는 몇 년을 써도 못 쓸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병품으로 만들어서 가져온 분도 있고 또 책으로 여러 권 만들어서 필사한 분들도 있고 말씀을 쓸 때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말씀을 쓸 때 주님의 감동이 있고 말씀을 쓸 때 주님의 은혜가 온 가족에 임했다는 간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여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외우고 붙잡고 기도하고 필사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시험에 들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왜?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느라고 너 교회 가지 마. 오늘 집에 앉아서 TV나 봐.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내 마음의 유일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밤낮 문제에 갇혀서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살지 말고 어둠을 물리치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전진 또 전진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흑암의 어세가 떠나갑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노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그는 존경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인생 살아가는 주님의 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평생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선교사를 감당하는 제시카 윤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원래 부유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온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이민 가면 한국 사람 만나려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 신자라 마음의 문이 안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느 날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무한한 존재이시면 당연히 저를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유한한 사람이니 당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당신을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빛이 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살아계시기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런 신학교에 가갖고 1999년에 미국 구세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남 산타모니카,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리버사이드 등에서 재활원 교회를 담임하면서 노숙자와 중독자들, 특별히 마약 중독자들 먹이고 씻기고 복음을 전하는 3S, 숲, 소프, 썰베이션 특수목회를 사역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20년 넘게 열심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그냥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중독 마약 중독자들 찾아가서 알코올 중독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새 삶을 살게 하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너무 과해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하루 16시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마약 중독자 노숙자들을 돌보느라고 온갖 힘을 쏟았고 바쁘게만 했는데 정작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에 바빠서 주님을 못 만나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외적인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내 내면의 모습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그런 회개했습니다. 나는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고된 특수사에게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성공한 종교인이 되었고 누구보다 철저한 일 중독자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청년 퇴임을 앞둔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첫사랑을 길바닥에 다 떨고 버린 그저 겉만 잘 포장된 나이롱 목사였습니다.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는 미국 목회를 내려놓고 가장 힘들고 험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 케냐의 빈민가로 갑니다. 케냐의 빈민가는
상상

0: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더럽고 전염병이 돌고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은 다 나가서 구걸하고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저들을 섬기면서 본인 자신도 풍토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죽을 겁을 몇 번이나 넘기는 가운데 청소년 장애인 재활학 학교를 운영하면서 장애 아동들과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영적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 하는 골방 기도에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싸우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적 승리는 내 안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어떤 영적 핍박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시카 윈 목사님은 캐나다 사역을 현지인과 자임사역들에게 위임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캐나다 선교제를 계속 후임하면서 미디어 선교와 문서 선교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시카 윈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만일 제가 가난하고 척박한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더라면 철없는 바리새인의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움켜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저를 살렸습니다. 떠날 때는 죽을 것처럼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삶은 엉터리 나이롱 목사 같은 제가 개과천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마지막에 함께 웃는 자가 진정한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고 그분께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해릴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끝까지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영적전쟁의 승리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섬김을 실천해서 한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6181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어느 장애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 사이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니 뱃속에 아기에게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죠. 아기는 뇌가 두개골 밖으로 빠져나오는 뇌기형을 가졌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영양이 공급되며 그 생명줄로 버틸 수 있지만 출산 직후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끊게 되면 뇌의 기능이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단 15분밖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차마 뱃속의 아기를 어떻게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아기를 끝까지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낳기로 결정합니다. 이 부부와 장애인 공동체 식구들은 그날 이후 짧은 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아기를 뱃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기는 축복 속에 태어났고요.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는 가운데 15분밖에 못 살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 아기는 생후 무려 2주간을 더 살아있다가 천국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아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기의 몸 상태는 온전하지도 않았고요. 그 아기가 뭔가를 해낸 것도 없었고 어떤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기가 부모와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 하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자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기 어려워진 듯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만 세상에서는 존중받죠. 그러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받고 짧은 생을 살다간 캐나다의 그 아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나타난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찬양 1758번님 외에 참 많은 방송가족들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으로 같이 걸어가기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가족, 동료, 지인들이 항상 곁에 있어도 결국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지요. 그 텅 빈 가슴을 채워주고 진정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건데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어려움 가운데도 실수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결국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아, 오늘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걸어오며 중반을 지나는 시점이죠. 혹시 오늘 고단한 시간 보내셨다면 그 사랑을 틈틈이 느끼고 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2718번님, 퇴근길에 같이 걸어가기 방송 들으며 즐기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이 찬양도 참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꾸준하게 신청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찬양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뜻이겠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소프라노 양지영, 피아노 송영주의 연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과 함께 했고요. 이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파피츠 그리고 마르나타 싱어즈의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의 어느 청취자님께서 목사님을 위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울산 송정교회 박규동 목사님, 암으로 몇 달째 항암치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더 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하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다. 위로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주님,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참 극동방송 진행하다 보면 아프신 분들의 사연 또 그 안에 절절한 기도의 마음이 담긴 내용들 많이 도착하곤 하는데 이렇게 일생을 주의 종으로 섬기며 지내시다가 원치 않는 병을 만나서 그 가운데 주님 더 믿음으로 붙들며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 애쓰신 목사님, 사모님, 또 교역자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전남 여수에서 7876번님 함께 지어져 간의 찬양을 신청합니다.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걸 보면 아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하고픈 그런 마음의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이 있나 봐요. 용서하기 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건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 또 새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시나 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말씀을 담은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팀 루거십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일상의 이야기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정해서 멋진 캘리그라피 배경 화면으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지요. 말씀 씨앗 배경 화면. 많은 분들이 또 화요일부터 다운받으시고 신청하셔서 또 주위에 잘 나누고 계시는 것 같아요. 1443번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 씨앗 통해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0810번님께서는 말씀 씨앗 받으신 뒤에 또 사연 주셨네요. 복의 자리에서 기념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 씨앗 배경화면 성경구절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신광교회 전영수 목사님께서 그저께 이 말씀 묵상 전해주셨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십계명. 십계명 이후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고 복을 주겠다라고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레위기까지 쭉 제사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현재의 언어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기억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모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뭔가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 대단한 기적이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꾸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새겨진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이 새겨진 배경화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93번님, 남편은 결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 짜증 많은 남편과 살며 많은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흘러나오는 시간에 기도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그 시간 기도 소리를 들으며 성령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하루하루 찬양과 말씀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아유, 그렇죠.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에 내 마음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곤 합니다. 저도 소망의 기도를 예전에 한 10년 정도 진행했는데 진행하며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지만 극동방송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준다는 것, 이건 정말 극동방송이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8593번님의 가정과 남편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또 사연을 통해 알게 되니 기쁩니다. 기쁜 마음을 담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회심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간증 가진 분 참 많으시죠? 그 사연을 간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는데요. A4용지 두 장 정도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거친 뒤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시상식도 마련할 예정인데요. 7월 24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우편 둘 다 접수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샵 1069번으로 수기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자세한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분들은 추후에 발간되는 수기집에 또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수록해 드립니다. 참 이런 사연이 곳곳에 보이지 않게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도 그런 은혜가 많거든요. 여러분의 극동방송을 통한 간증 수기 기다리겠습니다. 1093번님의 신청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담뿍 느끼며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본문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에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위한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적 또한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합니다. 22절에서 우리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읽습니다. 온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영광스럽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질병, 부패, 죽음, 심지어 폭력적인 죽음,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우주는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있으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벽한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게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왜일까요? 사망과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나무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결과가 나머지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셨기에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언제일까요? 답은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날이 될까요? 그러나 지금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구원을 기다리며 신음합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탄식을 듣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서 아니면 예전처럼 활력이 없어서일까요? 젊었을 때처럼 운동을 할수 없어서일까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던져오는 공조차 제대로 볼수 없어서일까요? 심장질환이나 기억력 감퇴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것이 탄식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믿는 자일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고 장차 올 것을 약속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내재된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의 내주 때문에 더 이상 탄식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고대합니다.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죄나 죄의 영향에 종속되지 않는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 자매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는 것조차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절로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탄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24절과 25절에 나타나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성숙한 아들과 딸이 되는 입양 과정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혜사 성령도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탄식합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이 부분에서 세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34절에서는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한 분의 중보자와 우리 안에 계신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답은 2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탄수형으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병약함을 의미하며 아마도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제의 진짜 원인입니다. 내재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의 탄식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탄식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즉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주의 아들들과 같이 될수 있습니까? 영광의 아버지,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 영광 가운데 그분의 복된 형상으로 오셨도다. 보혜사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탄식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고

0: 말합니다. 모든 것이 좋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좋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 주식시장 폭락, 심각한 질병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언급된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명예와 부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선한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형제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미리 알려지고 예정되었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마침내 우리는 그 목적에다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이 선한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 3절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 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도로 밤을 뚫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 본 문구입니다. 금요 철야가 유명하다고 해서 본가에 갔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 백판 배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도로 밤을 뚫다. 성가대석에는 학생들이 가득, 위층에는 청년들이 가득, 본당에는 가득 찬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문득 뉴욕에서 예배드렸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저는 뉴욕에 종종 가는데 뉴욕에 가면 꼭 브루클린 태버너클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이 콰이어의 곡을 번안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빈 슬레이터 같은 유명한 가수를 배출하기도 했고요. 아주 세계적인 콰이어입니다. 어쨌든 이 브루클린 태버너클에 가면 그야말로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 이런 걸 합니다. 뭐 나라 이름을 부르면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Ukraine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뭐 Italy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South Korea 하면 한국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던 순간, 그때 문득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곳은 하나님의 자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을 아주 오랜만에 부산 수영로 교회 예배 현장에서 느껴버리고 말았던 거죠. 철야를 3시간 넘게 드렸거든요. 저는 9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12시에 나왔는데 보통 1시까지는 기도하시라 라고 하신대요. 밤을 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뚫는 밤은 아마도 그 몰입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요, 예수님께 온전히 몰입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곡은 브루클린 태버나클과 에반 슬레이터가 원래는 불렀던 곡으로 유명해진 곡입니다. I Will Run to You. 달린 책 앨범 버전으로 띄워드렸어요. 이 에반 슬레이터 버전은 완전 정말 그 흑인 특유의 막 매기고 받고 같은 느낌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달린 책 버전으로 들려드려봤습니다. 이 I'll Run to You 이 곡은 우리말로는 주말쯤 향하여라는 번안으로 제목이 되어 있죠. 저는 영어 제목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I'll Run to You. 모르는 단어가 없잖아요.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 달려갈 거예요. 라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 뭐, And I will run to you. 뭐, Till I see your face. 뭐, 이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가사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저는 영어 제목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께 달려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찬양과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거예요. 제가 한곡한곡좀 정성으로 준비를 했어요.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함께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청하길 원하시는 곡 있다면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눌게요. 이 곡도 이 수영로교회 예배 현장에서 함께 나눴던 곡인데 참 좋은 곡이죠?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시죠.

90년대를 그야말로 주름 잡았던, 네. 한국교회 예배 음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표현할까요? 뭐, 물론 요즘도 너무 좋지만, 그럴 때좀 정말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이죠. 박종호, 송정미, 소리에. 이분들이 여전히 좀 현역으로 계속 활동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리바다 덮음같이 거룩거룩거룩. 찬송까지 함께 연결된 찬양 함께 나눴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고신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새로운 시각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자.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온갖 소리를 기도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주님, 이건 이 말이고요. 주님, 저 말은 저런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각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낙심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기도를 올리신다. 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나던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도 앉아 있어도 괜찮다. 앉아 있어라.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음조차 아르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돼요. 저도 정말 장시간 앉아 예배드렸던 것 같습니다.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여러분께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과분한 자리로 초대를 받으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한다. 하물며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라면 어떤 마음일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다리를 잘 쓰지 못했던 사람들은 죄인의 손자, 다윗의 원수의 손자라 손가락질했던 사람. 그런 므비보셋을 다윗이 불렀다. 내 은인의 아들, 내 사랑하는 친우의 아들,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내가 속할 수 없는 자리, 감히 낄 수조차 없는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몸둘 바를 모르던 그의 마음. 'I was carried to the table, seated where I don't belong.' 내가 속할 수 없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Carried to the table, swept away by his love. 그의 사랑에 휩쓸려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상에 불러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음악 묵상 Carry to the Table 함께 나눴습니다. 릴랜드의 원곡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곡 가사를 볼 때마다 이 무비보셋의 참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왕의 손자,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반역자가 되었던 집안.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이름을 기억해, 심지어 그는 장애가 있었죠. 그의 이름을 기억해서 다윗 왕이 자신의 상으로 부르고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마시자라고 불렀던 것. 성경이 이 대목을 보여주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의 상에 앉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자격 없이 하나님의 상을 누리고 있으나 그 상을 그저 몸둘 바 모르는 채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즐기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좀 어깨도 펴시고요. 의연하게 오늘 이 저녁을 보내시고 그 주님의 상에 머무르는 행복감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의 음악 묵상은 Carry to the Table 함께 골랐습니다. 이제 음악이 꽃피는 시간 마칠 시간이네요.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꽃 제작 진행의 강세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일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눈으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다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빛이란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감사해,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살면서도 번번이 이 인생의 잡초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

0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반바지를 샀는데 옆단이 터져서 바느질 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오직 예수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저도 어제 티셔츠를 샀는데 찢어졌어요. 아, 구매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약간 속상하긴 했지만 또, 그래서 저도 열심히 꿰매서 또 오늘 입고 나왔는데 이 문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함께 나눴습니다. 8865번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축복받길 바라며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와,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 자신도 사랑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 시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이 찬양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가 터졌어도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과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5879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먼저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좋은 씨앗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왔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보내신 문자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는 제목의 말씀

0: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얼마 전에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올 초에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은 다음에 제가 운동을 잘 하지를 못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트레이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서대진 목사님께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교회 안의 용어로 하면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담임 목사인 저의 체력을 올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근 마켓에서 가정용 헬스 기구를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교육자 회비에서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주중에 시간이 생길 때마다 서 목사님에게 전문 PT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운동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저를 발견하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남짓 진행하는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깔짝깔짝 했습니다. 제대로 힘을 주지를 않고 근육을 짜주지 않고 시늉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근육이 생길 리가 없지요.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자세를 배워서 운동하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안 쓰던 근육을 움직이니까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확실히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지난 주일에 체력을 점점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목으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자세를 배워서 깔짝깔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자세를 배워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어느새 몰라지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두 달 뒤에 조각 몸매로 제가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설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씨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해서 지갑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대단하고 거창한 대접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콩국수 한 그릇은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또 물어본다고 했지요. 지난주에 어떻게 콩국수 한 그릇 대접하셨습니까? 예, 대접 받으셨습니까? 근래 저희 교회 안에서 콩국수 맛집을 알아보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근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 그만 살펴보고 4장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4장에도 5장에도 또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또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제 사랑 이야기는 그만 좀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3장의 말씀 한 구절을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몇 주간 사랑하라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사랑의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 내면의 심판관입니다. 물론 양심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양심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들어도 둔감한, 아무리 들어도 둔감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양심은 솔직하고 정직할 때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장난을 잘 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기고 막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내면에 들려왔던, 들리는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크게 세 가지 반응, 세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입니다. 마음이 예민하고 양심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아무리 내가 평소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잘못했던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름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 서니까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희생하면서 살아왔는지, 지갑을 열어왔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그때 더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자식들은 지난날 못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후회에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옛말에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불효자는 끝까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으로 자란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량의 눈물을 흘립니다.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울고 또 웁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던 분들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이 더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20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내가 지난날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무섭게 책망하실까. 내가 입으로는 말로는 사랑 타령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인색한지 하나님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 계실까. 오늘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이 들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그러운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사랑 없음을 덮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베드로의 실패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 다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여겼습니다. 주님, 저를 물어보시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되죠, 의리. 저 베드로 의리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지하듯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저주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보다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꾸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일체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하더니 딱 네가 그렇구나. 말이라도 못하면 내가 기대라도 안 했지. 그래,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하더니 겨우 이것이냐? 꼴 좋다. 저 같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했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연약함, 내 실패, 나의 부족함, 내 죄, 내 사랑 없음, 내 불순종, 내 인색함, 내 믿음 없음, 내 실천 없음, 내 비열함, 나의 부족함 전부 다 아십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의기소침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책망이 아닌 격려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자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6일에 첫 번째 선교 바자회가 있었죠. 그때 준비팀에서 저의 등신대를 만들어서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비슷한 것 같습니까? 잘 만들었죠. 한번 쓰고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 목양실 입구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세워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치워주십시오. 저는 이 등신대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늙었네. 많이 늙었네. 실제로 제 얼굴은 주름이 너무 많은데 등신대에 있는 제 얼굴은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합니다. 10년은 더 젊어 보입니다. 하물며 거울을 보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자신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점과 티와 주름살과 흰머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울 앞에 섰는데도 대래 자신만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내가 이미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경험한 나는 이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점은 아니어도 나름 잘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정성껏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당당한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선행, 내 사랑 다 알고 계신다고 여기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았던 것들, 지갑을 열었던 것들,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줄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격려가 아닌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할 때 경솔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기 기만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살펴보고 있는 새벽기도에서 새벽기도 본문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 나는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자신만만한 분들은 오늘 본문을 경고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양심도 우리를 판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책망하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한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까지 나는 나름 사랑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그 값싼 자기 만족에서 나와라!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평소에 나름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왔다 자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 하셨습니다.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하지만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더 사랑하도록, 더 정진하도록. 이 정도면 되었지,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딨나, 나만큼 헌신한 사람 어딨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더 정진하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2주간 사랑하면서 살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자료로 좀 쓰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부담스럽죠. 정말 부담스럽죠. 설교하는 저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못 본 채 하고 돌아섰던 일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발목이 잡혀서 손을 내밀지 못했던 그때 일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내 형편이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포기한 일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은 바로 나라고 항변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면서 살라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늘 설교 듣고 끝. 그 일로 아무 일도 없었더라. 늘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나는 요한일서 3장 16절까지는 절대 못 갈 것 같고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만족합니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를 사랑한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쉽지 않다고 여깁니다. 나 말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인색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뭐 별스럽게 또 그러나 늘 살아왔던 대로 살 거라고. 뭐 지금까지도 별로 그렇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사랑하면서 아 그나 그럼 못하겠다고. 나는 이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사랑하면서 살라는 주님의 말씀 무시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책망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씨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끝까지 인색하게 살면 제일 먼저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신명기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으려는 그 인색한 마음을 극복하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으로 받는 것도 은혜, 책망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죠.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나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주중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이 허락을 받고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믿음은 행함이고 사랑은 실천이기에 지갑을 열라고 2주 정도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상황에서 지갑을 열려고 하니 세금, 기타 등등 들어가야 할 돈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 말씀들이 제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지금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댁에서 가장 힘든 사람 신우와 우리 친정에서 힘든 사람 큰언니한테 각각 30만 원씩 입금하자. 그래서 뒤로 미루면 저도 사람인지라 또 욕심이 올라오면 못할 것 같아서 바로 송금하고 편지도 보냈어요. 그런데 출근길에 큰언니가 전화가 와서 웬 돈이냐고 묻길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목사님, 내일은 구역 예배인데 구역 식구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선물도 하려고요. 이런 것들이 사랑의 행함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도 풍족하진 않지만 말씀대로 해보려고요.
제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도록

0: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잘 하셨어요. 사랑의 실천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욕심이 있어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데 설교에 순종하신 사랑을 실천하신 성도님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자리 우리 어디선가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격려로, 어떤 분에게는 경고로, 어떤 분에게는 책망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든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늘 이 고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만큼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신의가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TV의 시선을 고정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구원받을 소중한 기회들을 외면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지내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주장이나 신념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중의 진리고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 유일하고 소중한 구원의 길을 각자의 논리나 주장이나 온갖 이유들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자신의 형을 만나달라면서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신 병원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투병 중이시던 그분은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병원에서 세례식도 거행해 드렸습니다. 그분의 사모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세례까지 받으시고는 평안함을 되찾는 것을 보며 세상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분도 며칠 후 돌아가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식구들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안도하며 천국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절차나 예식이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모든 분들이 꼭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많은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겪으며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며 참되고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소중하고도 귀한 영혼은 꼭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이 이 방송과 아주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끊이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정성으로 양육한 제자 공동체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갔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선택하신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시편 46편 1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저녁이 76년 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했던 일상이었다는 것을 오늘 하루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을, 그리고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기억하며 함께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강찬 목사님의 회복을 명하시니 듣고 왔습니다. 6.25 전쟁 76주년 기념일 6월 25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의 조시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전쟁을 멈추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립과 분열이 비로소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이 땅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그날을 꿈꾸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Candela Groves가 부르는 He is our peace, 주는 평화, 그리고 3일 POP의 찬양입니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찬양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3일 POP의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그리고 칸델라 그로브스의 He is our peace 주는 평화 들려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찬양 이어집니다. 제이어스의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

6월 25일 목요일 저녁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달빛마을의 김상진의 목소리로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vening Praise 제작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확증 장군의 말에 모두가 찬성했고 청원서를 작성해 속히 전령을 통해 샤다이 왕께 보내기로 했다. 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왕,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맨 소울을 지으신 샤다이 왕이시오. 지금까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죽음을 불사하며 싸웠습니다. 주님의 명에 따라 맨소울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먼저 평화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맨소울은 저희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의 책망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맨소울에 들이지 않으려 성문을

0: 굳게 닫았습니다. 대포를 두고 맹공을 퍼부으며 저희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그들을 공격하며 필요할 때는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맨소울의 여러 곳을 효과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디아볼루스와 불신앙 치장, 자유의지경이 저희의 최대 적입니다. 맨소울에 저희의 촉구에 동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주민들은 이미 항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맨소울에는 오직 적들 뿐이며 우리의 주인이시는 왕을 대변해 이야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맨소울은 여전히 전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이시여, 맨소울 정복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저희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소울을 정복할 수 있도록 부디 맨소울로 추가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또한 맨소울이 사랑하고 두려워할 만한 장군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전쟁을 포기할 생각으로 이런 청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는 기꺼이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저희의 바람은 오직 하나, 맨소울을 탈환해 전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돼 저희가 전하께 또 다른 사명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청원서를 작성해 맨소울 사랑시라는 선한 사람의 편에 왕에게 보냈다. 왕궁에 도착한 맨소울 사랑시는 청원서를 왕자에게 전달했다. 왕자는 청원서를 읽고 기뻐하며 몇 가지 내용을 직접 추가했다. 그러고는 왕에게 청원서를 들고 갔다. 청원서를 본 샤다이 왕은 기뻐했다. 왕자가 그 내용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왕은 더욱 기뻐했다. 아울러 왕의 군사들이 열과 성을 다해 결연히 맡겨진 일을 수행해 맨소울과의 전쟁에서 이미 얼마간의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왕이 아들 임마누엘 왕자를 부르자 왕자가 대답했다.
1: 예,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0: 샤다이 왕이 말했다.
1: 맨소울의 상황과 지금까지 맨소울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너도 잘 알 것이다. 아들아, 이제 네가 직접 맨소울로 갈 준비를 하거라. 반드시 승리해서 맨소울을 탈환해야 한다.
0: 왕자가 대답했다.
1: 아버지의 법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지금까지 이날이 오기를, 이 일을 제게 맡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제게 군사들을 주십시오. 제가 가서 쓰러져가는 맨소울을 디아볼루스와 그의 권세에서 건져내겠습니다. 처참한 상태의 맨소울을 생각하며 시시때때로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습니다.
0: 이 말을 하며 왕자는 기뻐 뛰며 외쳤다.
1: 맨소울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맨소울을 위해 복수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맨소울을 구할 군대의 대장으로 삼아주시니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제 가서 맨소울을 침략한 자들을 모두 응징하겠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맨소울을 구하겠습니다.
0: 임마누엘 왕자의 말은 온 성의 삽시간에 퍼졌다. 모두가 임마누엘 왕자가 유명한 맨소울을 위해 행할 일들을 이야기했다. 귀족들은 왕자의 결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귀족들은 임마누엘 왕자가 처참한 상태의 맨소울을 구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어했다. 먼저 맨소울에 주둔하고 있는 샤다이 왕의 진영에 전령을 보내 임마누엘 왕자가 맨소울을 되찾기 위해 강력한 무적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알리기로 했다. 왕의 궁정에서 가장 높은 고관들이 맨소울의 진영에 이 소식을 전할 전령으로 발탁됐다. 그들은 장군들에게 왕이 임마누엘 왕자를 보낼 것이며 왕자가 아버지인 위대한 샤다이 왕에게서 이와 같은 임무를 받게 되어 무척 기뻐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장군들은 왕자가 온다는 소식에 매우 기뻐하였다.

되며 온 땅을 뒤흔드는 큰 함성을 질렀다. 이 함성이 산을 울리며 메아리 쳐서 심지어 디아볼로스마저 두려움에 덜덜 떨게 했다. 첩자들을 통해 자신을 축출하려는 계획이 세워졌으며 임마누엘 왕자가 맨소를 수복하러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디아볼로스는 극도로 초조해졌다. 디아볼로스의 부하와 관

하지만 맨솔 주민들은 새로운 상황 전개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저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채우는 데 급급할 뿐이었다. 맨솔을 향해 출정할 시각이 다가오자 임마누엘 왕자는 각각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릴 5명의 고결한 장군을 택했다. 첫 번째는 명성이 높은 신앙 장군이었다. 기수는 약속시로 붉은 깃발을 들었으며 거룩한 양을 금방패에 문장으로 새겼다. 두 번째는 선한 소망 장군으로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은 청색이었다. 기수는 기대시고 문장은 세 개의 황금 다치였다. 세 번째는 용맹한 장수 구제 장군으로 기수인 긍휼씨가 녹색 깃발을 들었다. 문장은 헐벗은 새 아이를 아는 부드러운 사랑의 팔이었다. 네 번째로 용감 무쌍한 춘전 장군도 1만 명의 군사를 이끌었다. 기수인 무결씨는 흰 깃발을 들었고 문장은 세 개의 금 비둘기였다. 마지막은 참으로 충성되며 존경을 받는 인내 장군으로 기수인 오래 참음 씨가 검은 깃발을 들었다. 황금 심장을 관통하는 세 개의 화살을 문장으로 삼았다. 임마누엘 왕자는 이 용맹한 장군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맨소울로 향했다. 신앙 장군이 전위에 서고 인내 장군이 후위를 맡았다. 나머지 세 장군과 군사들이 그 중간에 자리를 잡았다. 임마누엘 왕자는 병거를 타고 선봉에 섰다. 샤다이 왕을 깊이 사랑하고 맨솔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귀족들이 자원의 출정에 동참했다. 임마누엘 왕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54대의 공성기와 12대의 투석기를 가져갔다. 이 무기들을 정중앙에 두고 행군했다. 왕자의 갑옷 역시 순금으로 만들어져 하늘의 태양처럼 광채가 났다. 임마누엘 왕자가 이끄는 대군이 우주를 지나 맨솔을 향해 행군하는 동안 그들의 갑옷에서는 빛이 났고 형형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0: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것, 그 자리에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폴 벨로시의 Offering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자꾸 괜찮은 모습부터 꺼내려고 합니다. 정리된 마음, 괜찮아 보이는 상태,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드리고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것. 그렇게 할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나의 악함은 나의 자랑이요. 한부영의 나의 눈을 여소서. Here around the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Still, Abigail Zinsterblum의 Living Hope, 그리고 Ed Cash와 Charity Gale이 함께한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720번님께서 동행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34번님께서 위로할 이는 역시 주님뿐 늘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이 바쁘고 뭔가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을 둘 곳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네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남정인의 항해, 주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람아, 그리고 472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한부영의 동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띠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꿉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설득력이 강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틴이 쓴 은혜받은 사람의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특징, 내 공을 주장하지 않으며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당황시키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에서 실천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잊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바로 변화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 연주로 심상종 교수님의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옹기장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아카펠라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티니스는 은혜 받은 사람의 열 가지 특징 첫 번째에서 마지막 열 번째까지 나누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저는 뭐 열 가지가 다 좋았어요. 그리고 뭐 뜨끔뜨끔한 것도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였죠.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있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단점은 자꾸 얘기하고 장점은 다 잊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정결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번에서 10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라도 꼭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나눴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시는 분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열 가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에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선의 찬양이에요. 주의 은혜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여러 말이 아닌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한 주 그런 나눔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냅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철인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안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침묵하는 힘을 가르쳐 주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피터 마셜 목사의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마음이 놓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바쁘게 움직일 때 안도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속도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어쩌면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훈련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침묵의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I'm following the light.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명식의 승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박진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빌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소울의 주 나를 사랑하시니 띄워드리고요. 여섯 번 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호연의 믿음 따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그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라물십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에 나와 계시는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민족이 76년 전 한국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아니 그 이전에 해방 이후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산가족이 생기거나 또 납북이 되거나 억류가 되거나 하는 소식조차 알 수 없이 수십 년을 아픔으로 또 눈물로 지새우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이 분단이라는 것이 가져온 너무나도 큰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0여 년 전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수백 수천만이 생겨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픔은 계속됐죠. 납북된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돼서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온 채 벌써 10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1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됐는데도 그 소식조차 들을 수 없다 보니 잊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3년 전에 억류 선교사 10년을 맞아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잊혀져가는 이름들, 제작을 할 때만 해도 이분들이 곧 돌아오기를, 이분들의 소식이 곧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에는 3년 전에 만들었던 잊혀져가는 이름들 특집 다큐멘터리, 오늘은 일부 제 아버지를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의 아들이 직접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가족의 절절한 이 바람과 간절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잊혀져가는 이름들 다큐멘터리 일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주님,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자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1: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뜨거운 중보기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이름이 어느 누구에게보다 더 특별한 이름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님은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2013년 북한 당국에 잡혀 들어가신 뒤로 11년째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0: 명절을 맞아 저와 어머니, 동생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로 너무 마음이 아파질까봐 아버지 이야기를 깊이 나누지 못해왔습니다.
1: 잘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과
2: 그냥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들들아 기도 좀더 많이
1: 자자.
2: 해야지 잘하고 있나
1: 이렇게
2: 그렇게
1: 명절만 되면 좀더 그래도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 가족이 딱 모이면 혹시 뭐 가고 싶은 곳이나 뭐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우리 아드님들 있으세요?
3: 아버지도 같이요?
1: 네네.
2: 같이 포항에 가고 싶다 그지 돌아오면
3: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 생각은 안 해봤고, 식사라도
0: 저는 이 질문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식사라도 한번 하는 것이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식사를 했던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벌써 10년 전에 아득한 그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에 억류된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동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3: 아빠가 들어간 날이 10월
2: 10월 7일.
3: 그 전에 한국에 나왔었어요. 저희 둘을 만났었어요.
2: 맞아.
3: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빠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뭐 잡힌 것 같다, 약간 그 얘기를 했었고, 아빠가 잡히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고문을 아마 받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3개월 차될때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엄청 크게 나왔죠, 뉴스로.
4: 하나님께서 또 나라를 세우면 현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국정원에
5: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체포돼 억류돼 있던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가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반국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죄한다.
2: 아유, 막 가슴이 방망이질 쳤죠. 막 둥둥둥. 눈으로 참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작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빠 다리를 쫄뚝거리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아팠죠. TV 가끔 뉴스 보다가 자막 지나가면 막 우리 남편 이름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막그 뚫어지게 보면서 어우 저게 우리 남편 이름이 떠야 될 텐데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낸 거죠.
1: 미국이나 이렇게 캐나다 분들이 석방되는 모습을 볼때 어떠셨어요?
3: 너무 부럽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도 얼른 풀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때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은.
0: 김정욱 선교사님, 제 아버지에 대한 저희 가족의 기억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강인한 면모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2: 엄청 강직해요. 제가 불도저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그냥 한 가지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자기 목숨 1도 안 돌아보고 오직 그 사명 한 개, 오직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주의 종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서울에 가서 기도로 다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걸음걸음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겁이 많은데, 너는 걱정 말고, 네 남편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딱 확신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간 거예요.
0: 중국 단동에 도착한 뒤 아버지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0: 국수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중국에서 만나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몸과 마음을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1: 전혀 모르는 한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의 그 후원으로 인해서 국수 공장을 차리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친척 방문차 중국으로 나오거든요. 어느 친척도 받아주는 친척은 없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그들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도와줘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소식을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도와준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제 최대한 많이 많이 물력을 딸려 보내지요. 첫째는 그들만 주는 게 아니고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누라고 그 국수를 한차 실어 보내고 싶어서 그 국수 공장을 어렵게 어렵게.
2: 우리 남편이 특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강하게 훈련도 오랜 세월 6년을 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저 북한 사람들도 강하게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성도들이 노트에 다 쓰도록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매일매일 암송하고 묵상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을 때 되면 얼음물을 캐고 침례를 다 시키고 새벽 기도를 산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따라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0: 중국에는 탈북민들을 도우며 실명을 숨기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실명을 드러내어 쉼터와 국수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담대한 사역 방향에 주변 분들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역을 후원해 주신 주동식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북한 선교 사역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동을 직접 갔어요. 그 동네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좀 너무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이거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좀 용기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불안했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국내외 100여 명 되는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이분이 그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0: 아버지는 2013년 10월 8일 밀입국 혐의로 북한 당국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받아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해 있던 때였습니다. 중국에 계시던 어머니는 급하게 아버지의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1: 저는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되고 이제 막 걱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짐 싸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들고 모든 것들을 놔두고 중요한 것만 들고 일단 남편은 저쪽에 있고 저는 또 이쪽 성도들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심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남편 대신 다 해야 되니까 조금.

0: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 국가 통통통 자랑하며 지켜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많은 북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인복이나 이런 것들도 기도하고

0: 또 만나서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1: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선교사님들이 나왔지만 그들을 이제 저는 믿음의 증거로 삼았거든요. 소망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예. 항상 기도의 제목 중에 그게 있어요. 그들에게 하신 동일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이제 곧 우리 김정은 선교사를 비롯한 그 억류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에게 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소망하는 거죠.
2: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은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정의연대의 대표 정베드로 목사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3: 현재 약 10여 년 전, 2013년도 10월, 북한으로 유인되어서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그리고 2014년도에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억류되어 있고요. 또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이었던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가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사 확인도 필요하고, 또 송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적이고 인도적으로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송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한국 교회의 통일 선교의 첫 과제라고 보고요. 또이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이 바로 북한과의 평화적, 인도적 이런 교류가 될수 있는 모멘텀, 단추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2: 김국기 선교사님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게 중국 단동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시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고, 돌아가는 탈북자들에게는 여비와 생필품이나 여러 물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4: 그 사람들은 나올 때 돈을 빌려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요. 들어갈 때 갚는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돈을 해줘야 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한국을 나오면은 헌 옷들을 다 교회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민 가방 몇 개씩 들고 와요. 다시 옷을 나눠줘.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은. 갖고 가서 장마당에 팔면 돈이 되니까. 돈보다도 한국 옷을 좋아해. 그게 돈이라. 주로 옷을 주고 우리 목사님은 두부 만든 기계, 또 농기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또 사진관 한다 그래서 컴퓨터도 보내고 목사님 사진 그거 찍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인화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사진관에서 먹고 살으라고.
2: 사모님은 직접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다 보니 그들의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며 단동에서 만났던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4: 겨울에 내복도 못 입고 나와요.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리고 음식을 줘도 고기를 먹을 줄 몰라. 한 번은 닭도루탕을 해줬는데 내가 먹을 줄을 몰라. 근데 왜안 먹냐 했더니 안 먹어봤대. 이게 안 먹어본 것은 섣불리 손을 못 대, 그 사람들은. 이게 한국 음식하고 안 맞는 거야. 김치찌개도 해 먹을지도 몰라. 내가 한 번은 초소로 갔는데 신김치가 그대로 있는 거야. 안 먹고 한쪽에 놔뒀더라고. 뭐 버리다시피 내가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우 저 신김치 찌개 먹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나를 딱 치더니 저 사람은 해 먹을 줄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오로지 국수.
2: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통해 북한 사회의 참혹한 실상을 들여다본 사모님의 마음에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4: 기도하는 것은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냥 저 땅이 너무 불쌍하잖아. 이게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뭐라도 단 거라도 하다 사탕이라도 줘야지. 그래도 기운을 차려야지만 뭐가 들어가지. 이렇게 항상 처소를 차려놨다가 2주 동안은 유선으로 TV가 나와요. 한국 방송이. 그러면 그걸 2주 동안 계속 듣게 만들어. 그럼 한국 그거를 보면은 자기가 듣던 한국

0: 거 틀리잖아. 그러면 연습곡 나오지. 서울 시내 다 한번 나 나오지. 그게 효과가 100%인 거예요. 2주 동안 매일 더 먹을 거 사다 주면 먹고 편하게 TV 보고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보면은 자동차 많지. 먹을 건 나오지. 먹방 나오지. 그러니 그거 보면 이렇게 한국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 놀라는 거지. 가족들 밥 먹는 거 있잖아. 아. 누구는 잘 먹고 막 먹는 모습, 이렇게 연습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보면 놀라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푸짐하니까 상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잘하신 게 처음부터 복음을 안 전한 거야. 한국을 알아야지. 이념이 깨어져야 되잖아. 공산주의에서. 그래야지 깨어지지. 이념이 깨어져야 되잖아.
1: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 뒤에서 음식으로 대접해 주셨던 사모님. 감사하다는 고백에는 사모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묻어납니다.
0: 북한 분을 만날 수 있던 게 감사했어요. 말로만 들었지. 선교를 한다고 왔는데 실상은 목사님이 다 이제 앞면에 나서서 하는데 나는 뭐 할 게 없잖아. 그러면은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한 가지 해서 그 분들을 대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어떤 분들은 계란 후라이만 해도 맛있게 먹고 가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좋은 거야. 저는 할 수 있는 게 저는 음식으로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거였었어요.
1: 김국기 선교사님의 북한 억류 소식은 2015년 3월에 전해졌습니다. 2014년 10월에 억류된 뒤 5개월 뒤에 북한 당국이 기자회견이라며 마련한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0: 그렇지, 놀랬죠. 그때 나 쓰러질 뻔했는데 뒤로 머리가 넘어지더라고. 충격에.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니까 그냥 너무 기도하고 견딘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죠. 그게 이제 뭐라 할까? 신앙의 연륜이라 그럴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견뎌지더라고.
1: 사모님의 그 마음, 저희 가족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억류자 가족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김국기 선교사님을 향한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도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또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감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떠오르는 게 아,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구나. 그분 놓고 사역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쓰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 목사님이 못하는 게 없어. 손재주가 좋아요. 농사도 쉴 줄 알고 고치기도 잘하고 인테리어 출신이라서 실내 인테리어 가지고 집도 골조 같은 거 다 같이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유용할 거예요. 그냥 죄수가 아니라 같이 사는 식구처럼 살 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1: 누군가에게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겠지만 사모님은 그 길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0: 그냥 전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모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내게 준 거는 중보기도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라도 잘해야지 싶어갖고 길 쓰고 이제 찬양으로 중보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나한테 주는 재능의 말 좀 이게 달란트지. 제일 감사해요, 진짜. 진짜 묵묵히 남을 중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큰 달란트지. 이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2: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1: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선교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입니다.

0: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죠. 저는 우리 남편 돌아와서 중국 가자면 또 갈 거예요.
1: 아, 그럼 가야지. 북한 사역은 할 수가 있지. 나도 북한은 가고 싶은데 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통일되면은 북한 사역하게 해달라고.

0: 북한에 억류된 뒤로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된 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식이 내일이라도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살아있던 소식만 들어도 살아있을 거라고 믿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만 됐으면 우선 제일 바람이 그거지.
0: 저희 아버지 김정욱 선교사님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님을 비롯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한국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억류자 가족분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여기저기 그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모르지만 우리 김정수 선교사를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항상 감사하고 또 저도 기도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통항체계 마련과 제재 완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6월에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인도양 심층의 해양 변화가 중국 양쯔강 홍수와 한국 연안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국 지위를 올해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철책과 지뢰 지대를 확대하며 비무장지대 무장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열린 4자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에 합의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이란 협상단은 원유 수출에 필요한 허가 발급과 해외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측은 향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과 해상 봉쇄 해제, 이란산 원유 수출 허용, 동결자금 해제 등이 최종 협상에 앞서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협상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재봉쇄 위협에도 지난 주말 수백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선박 통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선박이 위치 신호를 끄거나 운항을 늦추는 등 긴장 여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증가한 620억 달러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25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9배 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

넘어섰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비중은 41%를 넘어서며 안구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서버용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AI 서버용 저장 장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고,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입 역시 늘었지만 수출 증가폭이 더커 무역 수지는 약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 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수출 호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인도양 깊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해양 파동이 중국 양쯔강 유역의 집중 호우와 홍수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1960년 이후 축적된 해양과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양 심층에서 발생하는 로스비 파동이 동아시아 강수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인도양 수온 상승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해 중국 내륙으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고 결국 양쯔강 유역의 홍수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양쯔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로스비 파동의 이동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지면서 홍수 발생 주기도 더욱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쯔강에서 유입된 대량의 담수는 서해와 제주 해역으로 확산해 저염수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전복과 소라 등 해양 생물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안 생태계 변화와 양식업 피해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촉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미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RM은 앞으로 박물관의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위촉식에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RM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며 문화유산의 세계적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 관장은 RM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세계인과 나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RM 역시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 관람객과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팬층을 보유한 RM의 참여가 한국 문화유산 홍보와 박물관의 국제적 인지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높은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고위험 국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FATF는 북한과 이란을 대응 조치 대상 국가로 분류했으며,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 국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FATF는 북한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 체계에 여전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과 탈중앙화 금융을 악용한 신종 범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고, 각국의 자금 세탁 방지 기준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국제 금융망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불법 금융 활동과 사이버 범죄를 통한 외화 확보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앞으로도 북한의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 MDL 바로 인근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서는 북한 철책이 MDL에서 8, 90m 떨어진 곳까지 설치됐으며 지뢰 지대 조성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수미터 앞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최전방 지역에 철책과 전술도로를 구축해왔으며 현재 군사분계선 전체 구간 가운데 상당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전술도로가 완성되면 북한군이 차량을 이용해 최전방 철책 인근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 20일 북한의 KN-23과 KN-24 미사일의 착탄 오차 범위가 2024년 최소 1km 수준에서 올해 4월 기준 1에서 5m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한 미사일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N-23과 KN-24는 북한이 각각 화성 11가와 화성 11나로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초기에는 오차 범위가 1에서 3km에 달하고 공중 폭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도 체계 성능 개선으로 명중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전쟁 지원을 통해 실전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면서 향후 생산되는 탄도미사일의 위협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민정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북한 AI 역량평가와 안보적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핵 개발을 강행했던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음성인식과 안면인식, 억양식별 등 감시식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AI를 산업발전 수단으로 홍보하면서도 주민 통제와 군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AI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단순한 논문수나 기술 규모만으로 역량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연구진이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나 퀄컴의 반도체를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김 센터장은 제3국 환적이나 유령 회사를 통한 우회 조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AI 기술을 자폭 드론과 정찰 드론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과의 기술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미 안보에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반면 평안북도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의 하늘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함흥의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6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북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고 또 납북해왔던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겼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북한 측의 사과와 또 태도 변화가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억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많은 이산가족분들과 또 납북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 이런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도 함께 이런 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은 산길이든 낯선 골목이든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지도에서는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넘어질 때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넘어질 때나 갈 길을 모를 때 언제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을 자신의 길로 지도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계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의와 성실입니다. 여호와여, 내 죄가 많으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그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친교를 누리니 그가 그들에게 자신의 계약을 알리신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함은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기를 언제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런 이 새벽 시간 매일매일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노스합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문을 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함께 오늘의 은혜의 시간들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은 청명한 여자였지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영안이 더 있는 여자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영특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축복.

0: 인지 모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돈 가진 부자는 잘 알고 빽 가진 사람도 잘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 모르고 지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 못하는 세대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총명, 구별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청명한 여자. 세 번째로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여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4장 22절 23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돌아오리라.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선지자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합니다. 마음 놓으세요. 내가 다녀올게. 아들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엄마가 만약 외아들이 죽었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통곡을 하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무릎을 치면서 울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강하고 초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도 의논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가멜산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의지, 그 여인의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멜산에 선지자 만나러 갑니다. 참 인내력도 가지고 있던 여자지요. 열왕기하 4장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인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전에는 안 떠난다. 야곱의 인내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모래 알마냥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이 이 세상 길이며 있었던 중 한복음 전달 접어서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만과 복수심 살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와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접하면서 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간으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이

급급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북한이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이 찬송 올려드릴까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어린 가사기를, 그런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의 찬송가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리영희 자매 선곡과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B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절은 변하고 우리의 상황들은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또 변할 수도 없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아침도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26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귀한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니 이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아무리 커 보여도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 꾀한다라는 것은 의심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너희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의심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 여기서는 니느웨죠. 아, 아수르의 성읍 수도 니느웨, 이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겉으로 볼 때는 아수르가 훨씬 더커 보이는데, 과연 그리하실까?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큰 문제 앞에 과연 이것이 내 힘으로 할수 없고 도저히 이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이런 이제 위축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유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전 BC 612년에 니느웨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 반이팔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10절에 말씀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자기 그들은 아수르죠. 니느웨.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자랄 때 곱게 자라는 게 아니라 얽히고 설키게 이렇게 자라죠. 사실 가시덤불이 자라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억제력, 가시덤불로 그 주변에 자라는 것들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아수르가 유다를 가시덤불과 같이 얽매이고 억제하고 고통을 주고 찌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전쟁을 할 때는 마치 가시덤불과 같이 촘촘하게 적국을 꼼짝 못하게 찌르며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해이해지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10절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 마음이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아, 이제 이겼다 하면서 이제 이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이들이죠. 자, 어쨌든 강력하게 옥죄며 공격을 하든 간에, 또 아니면은 마음이 풀어져서 이겼다 하고 흥떡망떡 즐기든 간에, 뭐 승리한 자의 이 아주 오만한 모습을 보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들은 10절에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그럽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고 볼 때는 멋져 보이고 커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탈 것이다.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 거기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확 타서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또 아무리 교만해 보이고 아무리 여유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뭐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인생이 참 지푸라기와 같다. 마른 지푸라기와 같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한번 데려가시면 싹 타서 재처럼 사그라들죠.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전부 다탈 아주 변변치 않은 인생이거늘 그 가운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여기서는 그 앗수르 반이팔, 니느웨의 이 왕이죠. 유다를 멸하려 하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럽니다. 여기 이 니느웨의 왕을 말하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대사를 도모한 왕은 대사를 도모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왕은 악을 꾀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여호와 앞에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한도다. 그러죠. 여러분, 사악한 것.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은 나중에 이제 사탄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반대하는 자, 사악한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권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기세등등하고 힘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악한 것을 권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세상에는 강하고 많은 것이 승리의 조건, 번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끝내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리 강해도 순식간에 무너지고요. 아무리 뭐 숫자가 많아도 그 많은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자,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너, 이 유다, 너를 괴롭혔지만 이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전에는 이제 앗수르를 통하여 괴롭히셨죠. 여러분, 이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를 많이 늘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경계하고 징계하는 채찍이 돼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과 같은 역할을 했죠. 자, 여러분, 이사야 10장 5절을 보십시오.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자, 앗수르 사람은 화가 있다. 앗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다. 그러죠. 그러니까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또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가서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진노의 막대기와 같은 또 몽둥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쓰임받으니까 자기가 뭐가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면 되는데 자꾸 이제 내 건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덤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 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 영역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라고 이 영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주인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걸음. 여러분,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소유, 내 것, 이게 아니라 주님으로 꽉 찬 마음. 내 것은 비워지고.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죠. 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제 그들은 결코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자, 이제 아수르를 통해

통하여 하나님이 지었던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주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들에게 지었던 멍에는 무엇으로 인한 멍에냐면 유다의 범죄로 인한 멍에, 죄의 멍에였습니다. 범죄로 인한 결박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자, 여기 너는 앗수르를 말하죠. 앗수르. 다시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자,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 흔적도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앗수르 우상과 함께 흥하고 우상과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새긴 우상, 부은 우상, 이 뭡니까? 다 멸절한다는 거죠. 새긴 우상은 이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제 새기는 것이고, 부은 우상은 금속 주조를 통해서 만든 이 우상을 말하죠. 15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이제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 또 죄와 멍에의 사슬을 끊어주신다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위에 있도다.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이잖아요. 산. 주변에도 이제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근데 이제 산 위에 있다라는 건 뭐냐? 화평을 전하는 자가 이제 저 멀리로부터, 적진으로부터 이 적진이 완전히 멸망한 걸 알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성으로 넘어오는데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면 막 뛰어오는 걸 보면 아, 기쁜 소식이 있구나. 뭔가 소식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럼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자,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시간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재편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루를 떼어 이 새벽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한 주일을 떼어 주 앞에 드리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는, 이게 이제 일종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또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거는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을 말합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동안 악인들, 앗수르에 막 억압되고 속국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절기도 제대로 못 치고 못 지키고 제사도 제대로 못 지킬 정도로 억압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죄와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의 회복, 시간 질서의 회복, 또 공간 질서, 이것이 앗수르에 짓밟혔다가 이제 멸절돼서 사라지니까 공간 질서의 회복,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 시공간의 회복, 새 창조라고 그럽니다. 제사의 회복, 새 창조죠. 근데 여러분, 이 새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에게서부터 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보면 좋은 소식, 굿 뉴스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하며 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나훔서로 따지면 이제 앗수르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통치하신다 하는 소식을 가져오는 말이
아름답다는 거죠.

0: 근데 이 발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냅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디귿 보면 여기 나나주 디귿에 이게 바로 이사야 52장 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근거했고 이 말씀으로부터 사실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깨뜨리실 텐데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억압당하는 이 상황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 참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소식이어야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실 때 온전히 회복되는 참된 좋은 소식, 굿뉴스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유앙겔리온이 이제 쉽게 풀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만 아수르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해도 이게 진짜 실감나지 않고 더 움츠러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확신을 주시죠. 아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가시덤불 같고 다 승리해서 기고만장해서 술 취한 사람 같아 보여도 이들은 마른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불타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멘.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노한 음성을 접하면서 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점과도 같았던 이 죄라는 것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우리를 멸망의 길에 서게 하죠.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마침내는 민족으로 요원의 들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하시는 이 말씀이 모쪼록 이 혼란의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넘어 우리 민족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체근하네요.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던 나훔 선지자의 심정으로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죄악의 땅 아수르는 오래지 않아 완전한 멸망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기쁜 소식. 이 악한 전복자들이 다시는 일어나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에 아멘하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아침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주일의 거룩한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하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책망은 비난과 다릅니다. 비난은 일방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책망은 사랑과 충성심에서 우러나는 충고이지요. 책망은 상대방의 단점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장점으로 승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책망은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과 인내로 준비한 우정의 표현입니다. 바른 책망은 아프지만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의로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셨죠. 이런 베드로가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친구는 거룩하게 책망하고 감사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겠죠.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거울입니다. 나의 모습을 늘 성경의 거울로 비추어 보고 자기 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윗은 오랜 세월 사울 왕의 투기심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자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며 환호했지요.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투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소고를 치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고 군사를 동원해 정벌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난 후로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투기하는 마음은 상대에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의 영과 육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랑으로 그 투기하는 마음을 덮어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319장, 새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가 274장, 새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분노는 바위나 물먹은 모래처럼 무겁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투기심은 살인의 영입니다.

투기하는 자는 자신의 것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권세를 빼앗길까 두려워 예수님을 투기하는 마음으로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것을 고집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투기심이 꽈리를 틀게 되지요. 그러나 궁궐과 권세를 버리고 광야로 도망갔던 다윗처럼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투기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바리새인 같은 친구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친구를 가까이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행복해지겠지요. 예수님 같은 친구를 사귀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 함께하면서 찬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심리치료 가운데 감사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그리고 모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요법이지요.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계속 감사를 하면 행복을 되찾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을 하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감사는 벌어진 둘 사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감사는 미움을 사랑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원수를 친구로 만듭니다. 오늘도 감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

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탈리아 밀라노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섯 가지 행복 비타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회장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평생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를 주제로 평생 연구한 셀리그만 박사는 다섯 가지 조건을 찾아냈고 이 조건들에 행복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셀리그만 박사가 말한 다섯 가지 행복 비타민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감정과 기쁨. 둘째, 성취감.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 넷째, 참여의식. 다섯째, 의미 있는 삶. 셀리그만 박사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번, 5번의 비타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가치를 찾고 그 일에 적극 매진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영원한 주님 나라

과와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은 오직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뿐이라는 사실을 서둘러 깨달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참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믿으며 그 때를 향해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테너 유성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앞에 내 마음의 겸손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낮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지식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지혜로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과학을 적당히 알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깊이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설계와 솜씨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신비, 동물들의 신기한 본능, 인간의 이성과 양심, 유전자 DNA, 이런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빚어

내신 최고의 걸작으로 그분의 지혜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하는 통로이자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살기 원합니다. 아쉬울 때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 오늘을 채우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매순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들의 사정을 낱낱이 살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앉고 일어서는 동작과 그 밖의 모든 행위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참 위로자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0: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인생은 첫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라고 해요. 계속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부하 중에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요. 이런 역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욕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숨겨진 하나님의 작정을 예전보다 빨리 발견합니다.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저주를 그만큼 당연하게 여긴 거지요.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듣고 가는 것이 영적 실력이에요. 다윗은 이 저주를 통해 자신이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을 무작정 막지 않고 설득합니다.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하지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는데 원수인 베냐민 사람은 얼마나 더하겠냐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 시므이의 저주쯤은 작은 시련으로 여기며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인내예요. 이렇게 다윗은 혼자 의인이 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지금의 아픔을 꺼내 무리를 설득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고해요. 가장 원통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건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죄만 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과 환경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내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자 말씀으로 해석된 내 상처와 아픔을 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인생은 둘째, 끝까지 인내하며 살핍니다. 인내하겠다고 했다 해서 저주가 그치는 건 아니에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고 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하지요. 단순히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해석된 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따르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6절에서 시므이가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다윗 일행이 흔들리지 않고 가니 그 돌이 이제 더는 위협이 되지 못해요. 영적 지도자가 자기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내어놓으니 시므이의 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시므이가 해석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 비탈을 내려가면서도 반응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과 분노에 털 깎는 양같이 잠잠히 가는 다윗이고 그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가니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고 해요. 아무 일이 없어도 지칠 텐데 저주를 인내하며 돌을 피해 걸으니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피곤한 영혼이 말씀에 갈급한 법이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상황은 오히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게 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기에 쉴 곳을 주시며 훈련하시지요. 그런데 14절에서는 13절과 다르게 피곤한 이들을 다윗과 추종자들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 피곤함만이 아니라 백성의 피곤함을 채울하기에 한 곳에서 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 백성된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쉴 곳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 가운데에서 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났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피곤할수록 주님을 찾습니까? 자신을 버린 친가 식구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공동체의 권면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외도로 낳은 자식이라는 오해 속에 친가에서 버려져 큰할머니 댁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믿었던 군대 동기에게 사기를 당해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친척들이 제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근저당을 잡았지요. 충격과 배신감에 1년 넘게 은둔하는 동안 빚은 2억까지 불어났어요. 죽지 못해 살던 저를 한 선배가 교회로 인도했어요. 갈 곳이 없어 공동체에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제 빚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양육도 받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되자 자의로 빚을 내며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지요. 작년 수련회 때 스태프로 섬기던 중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절박함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고난이 환경 탓이 아니라 회피와 욕심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셨고 회개의 적용으로 저는 빚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친가에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고 친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저의 어머니와 키워주신 큰할머니를 욕하고 비난했어요. 저는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아 40년 전에 버려놓고 이제 와 뭘 원하느냐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잠잠히 받아들여요. 제가 이 사건을 교회 소그룹에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자 하나님은 친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버려진 인생이었던 저를 양육하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고난이 약재료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친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처럼 회피와 욕심 속에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분노해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고맙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해석된 내 상처를 꺼냈을 때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공동체야말로

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여전히 따라오며 저주하는 심의를 감당할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실 줄 믿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심의처럼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저희입니다. 아비새처럼 분연히 일어나 복수하려고 칼을 드는 게 익숙한 저희예요. 그러나 억울하고 힘든 그 사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한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해석된 저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따라오며 저주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 영혼을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 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이 시간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일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왕고함 속에서도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삼으시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지금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공식적인 표징입니다. 이 기름 붓는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완벽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아직 왕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자기 인생의 큰 사명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이 앞부분을 보면 사울은 스스로를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사울의 조건과 자격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사울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사람만 쓰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거룩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겁니다. 물론 준비는 중요합니다.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성품도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 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 중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이라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의 소유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사울은 그 백성을 자기 뜻대로 다스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적용을 줍니다. 우리에게 결혼하고 나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겁니다. 우리 가정은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직분자의 소유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또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가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명은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섬김은 자기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은 내 욕심을 이루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끝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시작보다 끝까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신 겁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사울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백성들을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사울 같은 인간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참된 기름 부음 받으신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강력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 가지 징조에 관해 말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이겁니다.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오늘날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아멘. 사울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암나귀들, 그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징조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울아, 네가 그렇게 걱정하던 문제, 그 문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너의 작은 염려도 하나님이 아시고 너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이제 너는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들, 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에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왕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이 가진 그 암나귀를 찾는 작은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그렇게 내가 해결해 주었다고 그 소식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염려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염려 다 알고 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작은 문제도 이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 그 걱정과 염려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부르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염려도 돌보시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울에게 일어날 두 번째 징조는 이겁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을 뵈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이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에게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살폈듯이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져갈 예물이 없다, 내게 예물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일행들이 먹을 음식, 그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 일행들이 먹을 떡을 받게 하신 겁니다. 즉 사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하면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나갈 때 그 길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 길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순종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로와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징조는 본문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세 번째 징조가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사울이 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도 예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외적 상황이나 외적인 조건이, 내 갖추고 있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울은 키가 컸습니다.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조건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돈과 계획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필요한 것은 좋은 교육 정보만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것은 경험과 열심만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만이 아닌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메마른 영혼에 찬송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포기하고 싶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빛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 이 구약시대의 이 성령의 임재는 특정한 사명을 위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런 성령의 임재를 크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를 크게 경험했지만 사울 이후의 삶을 보면 그 은혜가 끝까지 사울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 계속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의 가정과 저의 말과 저의 선택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주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울은 아직 왕으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즉 그런 일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 가지 징조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광야길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 낯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광야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0: 사울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조급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주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먼저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판단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결정해두고 그 결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 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이 사울 이후의 인생을 살펴보면 바로 이 기다림의 문제에서 사울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만 자신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바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것이 사울의 왕권이 흔들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사울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 앞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조와 공급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 마음을 구하며 기다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2 297-1013

632번 052 297국에 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큰나무 교회 김홍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이 땅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존중하는 책임의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불안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랑과 평화가 다시 흐르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찾아가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 들려온 갑작스러운 대지진의 소식들. 온 세상을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죠. 베네수엘라 북부의 규모 7.2, 7.5의 강진이 39초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지진으로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카라카스를 비롯해서 라과이라, 마라카이, 산펠리페, 발렌시아 등 주요 도시에서 건물과 주택이 붕괴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는 최소 164명이 숨지고 900여 명이 다쳤다는 보도인데요. 하지만 지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베네수엘라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건물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 참혹한 현장 앞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지진이 나는 순간 진앙지에 내가 가까이 있는 지역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피해 규모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삶에서 우리가 세우는 이 치열한 계획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현장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뜻밖의 모습들은 어제 치러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장 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겠죠. 32강 진출을 자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지만 결과가 안 좋으니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진의 현장처럼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 축구의 경기처럼 우리 인생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경기와 신앙의 경주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리는 인생 경기장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 실패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하나의 완벽한 카드로 죄와 사망을 누르시고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보지만 그러나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과 함께하게 있는 이 하루 세상의 소음이나 원망 섞인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이란 이 하루의 레이스를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승리의 각본을 짜놓으신 하나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 승리의 각본은 어떤 각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귀하디 귀한 보석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염려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매 순간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이 인생이란 경기에서 우리는 결과를 두려워하며 불안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오늘 아침,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셨대요. 9806님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이 링크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인문학을 하나님께 우리 6.25 특집으로 함께 했잖아요. 우리는 빚을 졌다라고 했는데 포화 속으로 귀한 영상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오늘은 금요일 인간 수업,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도박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자녀들, 이 시대 가운데 또 자녀들, 우리 엄마들의 처방전 그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할까요?

내용은 은총리버 은혜로운 찬송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셨죠? 김소영 씨의 십자가 그 사랑 찬양 같이 하고요. 잠시 후에 홍양표 박사와 함께하는 인간 수업 같이 하시죠.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박사님,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네. 여러 유혹된 상황들 속에서 그렇죠. 도박하는 친구들, 네. 뭐 주식하는 친구들, 나도 이해해야 되나, 뭐 얘기할 정도로 네. 이미 이 시대가
1: 맞아요.
0: 참 여러모로 이런 우리의 또 눈과 귀를 휩쓸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네.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박사님. 네. 어쨌든 지금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네. 우리 자녀들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1: 맞죠.
0: 요즘에 네. 어른들만 관심 갖는 게 네. 아니고요. 자녀들이 더 이미 유튜브도 더 보고 네, 네, 더 공부하면서 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1: 요새는 아이들의 스승이 유튜브잖아요.
0: 예.
1: 우리 인간은 옛날 같으면 사람이 스승이어서 그분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먼저 심리적 존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배움의 지식의 스승이 예.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다 빼고 이제 아이들의 스승은 즉 배움이라고 하는 인격인 건 다 빼고 유튜브예요. 그래서 요리 어디서 배워요?
0: 유튜브.
1: 예, 네, 그죠? 애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뭘 켜요?
0: 그 유튜브. 예. 네,
1: 그 전에 우리 누굴 찾아갔어요? 책을 보거나
0: 책을 보고.
1: 간접적 접근이나 사람한테 물어봤잖아요.
0: 스승을 찾아갔죠.
1: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애들 아니라 다 여기서 배우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쭉 중독 얘기를 좀 하고 있었잖아요. 예.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부부가 대화할 때 영화 보듯이 대화하는 부부치고 중독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하거나 혹은 공부할 때 영화 보듯이 공부하고 부모와 대화하는 애들이 뭐 중독인에 빠지거나 이런 애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건 이미 중독에 빠진 애들도 있지만 그 빠진 아이보다는 그 전 단계 아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먼저 해보자는 얘기.
0: 예.
1: 중독이 돼버리면 그런 아이들은

0: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이 듣는 99%의 아이들은 예방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 예방은 또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전두엽이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안 돼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용돈을 관리를 하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거 괜찮다 싶으면 하나 사야 되는데 여러 개를 사요. 이건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전두엽이 약한 사람들은 보면 사요. 쇼핑 중독.
1: 예.
0: 쇼핑 중독이에요. 이거 다 중독이에요?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두엽은 동물에는 없는 유일하게 사람만 있는 건데 그렇게 전두엽이 중독처럼 망가지면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일상형 사이코패스. 그럼 사이코패스가 무슨 뜻이에요?
1: 사이코패스.
0: 양심 없다는 거잖아요. 양심 없는. 그러면 어떤 게 사이코패스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볼게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사이코패스는 뭐냐? 양심 없다? 이게 뭘까요? 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욕하고 함부로 하는 애.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말 안 듣고 함부로 하는 거. 이게 일상형 사이코패스. 우리는 이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1: 그냥
0: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부모한테 딱딱 대들고 말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돈에 대한 개념 철저히 시켜야 되는 거고요.
1: 예.
0: 인성, 부모와의 관계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전두엽이 망가지면 얘는 생각하고 판단이 흐려지니까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모든 동물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통해서
1: 그렇죠.
0: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1: 박사님 그러면 지금도요 이 경제에 대한 교육을
0: 네.
1: 우리 각자 부모님의 철학이 있고 그
0: 네.
1: 철학을 자녀에게 아마 가르치실 거예요.
0: 네.
1: 어떤 분은 나는 어릴 때부터 주식은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도
0: 네.
1: 필요해.
0: 네.
1: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0: 네.
1: 계실 거고요.
0: 네.
1: 또 어떤 분은 일하지 않고
0: 네.
1: 그냥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마음이
0: 네.
1: 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일하려는
0: 네.
1: 마음,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0: 네.
1: 다양한 경제에
0: 네.
1: 대한 철학이 있는데 박사님은 좀 자녀들에게 이 경제에 관해 어떻게
0: 저는
1: 접근하고
0: 싶어요? 저는 다 맞다고 보는데요. 단, 저는 철저하게 제가 지키는 건 뭐냐면 지나치면 부족한 것마다 못하다. 전 이것만 늘 염두에 둡니다. 지나치게 자식에게 돈을 많이 주거나 지나치게 아이들이 적당한 선을 넘어서 쉽게 돈을 버는 이런 기회가 이때도 저는 안 줄 거예요. 지나치게 벌거나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키운 애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좀 부족하게 큰 애들은 그걸 어떻게 제가 늘 부족했으니까 난 그래도 괜찮아 만족해. 뭐 언제 내 위치가 여긴데 뭐 이러는데 늘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 아이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풍족하게 키우고 있느냐? 조금은 부족한 듯 키우고 있느냐?
1: 예.
0: 이게 우선 기본이 돼야 돼요. 이 기본 안에 약간은 풍족한 것보다는 부족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요즘 또 조부모가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솔직히 이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사람 만났냐면 승마 뭐 이런 애들 승마 학교로
1: 예.
0: 뭐 이런데 그건 뭐 말 한마디에 몇 수천 뭐 수억 이래 가더라고요.
1: 예.
0: 그 중에 80%는 조부모 찬스래요. 그러니까 이 내 새끼보다 손주는 10배, 100배 더 이쁜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해주다 보면, 과하게 해주다 보면 안 한 것만 못 한 게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네요. 지금.
0: 그렇죠. 내가 이제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뻐서 내 걸 다 줘도 안 아깝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다 해주면 차라리 내가 하나도 없어서 못 준 것만도 못 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철저하게 첫째 어떻게 버느냐를 가르쳐야 돼요.
1: 어떻게 버느냐?
0: 어떻게 버느냐에서 한 방에 버냐? 이 한 방을 버는 걸 가르치거나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고 야,
1: 지금 계속 온 세상은 한 방에 벌어야 된다고.
0: 한 방에 말이야. 지금 주식 한 방에 벌어서 야 이런 게 되면 그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한 방에 버는 것만 가르치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건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느냐? 너 용돈 필요해? 이거 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도 벌어. 이게 아이들에게 그냥 주는 것보다는 뭔가를 일을 시키고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버느냐. 두 번째는 벌었어요.
1: 예.
0: 뭘 어떻게 쓸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얘기했나요? 그 용돈 받으면 부모를 위해서 10의 1조를 써라.
1: 맞아요. 그때.
0: 그렇죠?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이걸 갖고 그다음에 뭘 살 거야. 이걸 꼭 필요한 건가? 이걸 정말 내가 사야 되나? 하나를 사도 되는데 두 개를 사는 건가? 이 사는 거

0: 에 대한 계획,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가 50이면 어떻게 쓰는가도 50이에요.
1: 예.
0: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1: 어떻게 나눌
0: 나눌
1: 것인가?
0: 것인가? 이세 가지는 반드시 묶여야 돼요. 그래서
1: 어.
0: 아이들에게 용돈을 벌면, 지난번 제가 아주 무조건 얘기했죠. 돈을 벌면 10의 1조는 감사로 써라. 내가 부모를 쓰든 누구를 쓰든 그 10의 1조는 쓰는 훈련을 시켜라.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무조건 10의 1조 정도는 나누는 훈련을 시켜라.
1: 예.
0: 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쓸 건가는 아이가 선택권을 줘야죠. 아이가 선택권을 주면서 부모가 보면, 아, 우리 애가 약간 과하구나. 통제가 안 되고 하나 사도 되는 걸막 이만큼 막 살려고 하는구나. 욕심이 너무 과하구나. 그런 걸 보고 통제를 시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어떻게 벌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한 방이라는 거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먼저 가르친다. 한 방에 벌수 있다는 것보다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뭐 했을 때 얼마씩 꼭 벌게 하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철저하게 미리, 사고 나서 뭐 샀어가 아니라 뭘살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저축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충분히 아이하고 대화를 한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기가 버는 용돈 중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미리부터 준비를 시키면, 얘는 뭐 중독이나 친구들 관계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1: 예.
0: 친구 관계 좋지 않은 애들,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도파민을 얻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쪽에 이제 깊이 빠질 수밖에
1: 그렇죠.
0: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의 경제 교육은, 결국 돈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돈이 있으니까 이돈 어떻게 쓰느냐를 미리 가르쳐 놓은 아이들은 아마 그런 똑같은 위기가 와도 덜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1: 예.
0: 거죠.
1: 오늘 박사님, 그래도 또이 부분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 노동, 그리고 일, 뭔가 지금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는 이유가요. 나 좋은 사람 될 거야. 나뭐 이렇게 돈 많이 벌 거야. 뭐 이런 걸로 이제 달려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달려가는데 이 노동의 가치, 이 어떤 일, 노동, 이 가치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저도 뭐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도 이야기해야 될줄잘 모르겠어요.
0: 예를 들어서요, 저하고 이제 상담받는 아이들 중에서 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사춘기가 왔잖아요.
1: 예.
0: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와 갈등이 생기니까. 얘가 핸드폰을 잡으면, 늦게까지 핸드폰을 쥐고 있으니까, 이제 핸드폰은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안 재운다. 핸드폰 잠을 안 재워요. 그러면 혼미해져요. 뇌가 혼미해져요.
1: 예.
0: 혼미해지면 사타니가 틈타죠. 그러니까 혼미해진 상태에서는 공부가 안 되죠. 혼미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이 안 되죠. 그럼 부모가 핸드폰을 뺏은 거예요. 압수를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얘가 왜내 핸드폰을 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저희 부모님은요, 진짜 못됐어요. 제 핸드폰을 뺏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주일 동안 안 준대요. 말이나 돼요,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네 건데? 네가 벌어서 샀니? 아니, 부모가 해줬으니까 내 거죠. 아니야, 너한테 빌려준 거야. 부모가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너가 연락이 안 되면 궁금하니까 바깥에도 무슨 일 있을까 봐준 거지, 빌려준 거지. 너 이거 밤새 핸드폰 하라고 빌려준 거 아니야. 근데 빌려줬는데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부모가 빼앗아갈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용돈이 끊겼다고 해서, 그거 누구 돈인데? 너는 지금 재워주는 것도 봐봐, 네 걸로 자는 게 아니야.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 나가는 게 목표야? 그럼 너집 나가면, 너 지금 나가봐, 너한 달이나 너 재워줄 집 있니? 없어. 그럼 너 지금 용돈 네가 벌어서 쓰니? 일주일에 2만 원씩 부모가 준대요. 근데 그거를 용돈 줄인다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네 돈이야? 부모 돈이야? 핸드폰도 네거 아니야. 너는 아무도 말할 권리가 없어. 다만 네가,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얼마 주세요, 그건 네 거야. 그럼 네가 오늘부터 핸드폰 돈한 달에 나가는 것만큼 벌어. 그리고 부모님 드려. 그리고 핸드폰 받아와. 그럼 되지 않겠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할 말이 없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에 얘한테 핸드폰을 해주고 용돈을 주면서도 1%도 감사한 마음을 왜못 줬냐. 돈을 줄 때는 감사한 마음도 함께 줘야 되는데, 당연시하게 주니까 얘가 이 모양 아니냐, 지금. 핸드폰을 해주는 걸 당연시 알고 그걸 뺐으면 내가 잘못해서 뺏겼다, 잘해야지 이 생각을 안 하고, 왜내걸 아빠가 마음대로 뺏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어디 그게 네 거냐, 부모님 거지. 그러면 부모님이 지금부터 딸 하나 이쁘니까 그냥 온통 다 해줬는데 그게 아니다. 항상 뭘 하나 줄 때는 감사합니다.

0: 유치원한테 했잖아요. 뭘 그렇죠. 주면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왜 그걸 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돈을 벌을 때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누군가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거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세상을 살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1: 야.
0: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관념이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애들 것도 내 거가 되는 거고 내 것도 다른 애. 이게
1: 그러겠네요.
0: 내 거니 거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가 어떻게 시집가서 결혼을 살면 잘 살겠어요? 위기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한테도 따끔하게 얘기를 했고 아이한테도 너 거는 하나도 없어.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부터 하나도 네가 벌어서 산 거 있어? 없잖아. 너는 지금 다 빌려 입는 거야.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넌 도로 다 반납해야 돼. 그리고 봐봐 핸드폰 늘 감사함으로 써야지. 감사함 없으면 너는 도로 뺏겨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뺏겼다고 화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 지금 뭐... 부모님들 마음에 속 시원하지.
0: 아니 이런 마음을 넣어줘야 돼요. 내가
1: 그래, 핸드폰을 감사의 마음을 넣어주라.
0: 그러면 얘가 이걸 쓰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유 내가 핸드폰 요금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 걸 뺏어갔냐고 우리 엄마 아빠 못됐다. 내 걸 함부로 핸드폰 뺏어간다. 함부로 뺏어간 게 아니라 엄마가 빌려준 거 도로 가져간 거야. 그걸 네가 감사함을 모르니까 가져간 거야. 감사함을 모르면 뺏기게 돼 있는 거야. 감사함은 더 주는 거야. 핸드폰 줘서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핸드폰을 쓰는데 너무 감사한데 요즘에 영상이 좀 짧은데 시간 조금 넣어주면 안 될까? 당연히 넣어주지. 근데 네 것처럼 하니까 그 있는 것도 뺏기는 거야. 감사함이 없으면 세상은 그런 거란다. 이걸 가르쳐야죠 아이들에게.
1: 자 박사님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0: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공부나 이런 걸 이렇게 딱 보면 현상이에요.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본질은 뭐냐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뭐냐고 돈으로 인정받는 것, 삶에서 인정받는 것, 작은 돈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아이들. 그래서 버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쓰는 것도 소중하고 베푸는 것도 소중하는 나는 것도 소중한 이걸 어려서부터 시키지 않으면 커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부모가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예요. 왜? 그건 부모가 손에 쥐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이 교육 놓치면 안 됩니다.
1: 이야, 감사함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링크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지난주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아침, 많은 분들 인간 수업, 와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도움이 되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많은 새가족들이 오늘 신청을 하셨어요. 새가족들이 27931951367306755496278093029302님 외에도 9302님 신이요? 네. 이게 뭔가요? 이렇게 하면은 안 갑니다. 아셨죠? 응원합니다. 인간 수업은 인간, 또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이뤄놓으신 일들이 많지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직접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분께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인간의 삶은 이런 거야 하며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복된 인생의 모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짤막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영원히 남을 만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임팩트와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접하고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하기를 심히 놀랐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놀라운 삶이었어요. 왜 그렇게 놀라울까요? 마가복음 7장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심히 놀란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을 잘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셨어요. 예를 들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부터 하늘나라의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삶의 모습, 그분의 인격의 모습, 그분의 모든 행동은 무엇이든지 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복된 인생, 온전한 인생은 바로 무엇이든지 잘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복된 인생,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생,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시공업자들은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짓지요. 모델 하우스는 설계된 아파트의 구조와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그 아파트가 주는 행복감과 유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내부를 꾸미고 장식하고 가구를 들여놓은 게 모델 하우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 하우스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인간의 몸과 우리가 입고 있는 인간의 존재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델 하우스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내 것으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입고 사셨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중요한 특색들, 분위기, 방향, 추구하는 어떤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복되고 온전한 핵심적인 이유, 그 중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특성은 뭘까요? 한마디로 철저한 소명의식이에요. 나는 이것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았고 존재하고 있으며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에요.

0: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굉장히 자주 언급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소명의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뜻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뭔가 인생의 목적을 찾고 추구하죠.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일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 정의와 옳은 일을 추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더 고통받고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반사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이 되었던 소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 중에 우리는 흉내도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흉내내려고 맘먹는 것 자체가 무리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었었던 핵심적인 가치, 나는 이 땅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분들은 인생을 찔끔찔끔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찔끔 살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저쪽에 가서 찔끔 살아보고 그러다가 2, 3년 살아보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2, 3년 다르게 살아보고 또다시 아닌가 보다 하고 4, 5년을 다르게 살아봐요. 그렇게 10년, 20년을 돌이켜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특성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33년의 인생 가운데에 30년의 사생애를 사셨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셨던 일의 거의 대부분은 그 공생애 3년 동안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3년 동안에 그 많은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이 소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끊임없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가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끊임없이 3년 내내 제자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인생을 사셨습니까?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모든 일들을 다 잘하시는 인생을 사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신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세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소명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날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열정과 내 관심거리와 내 어떤 소원을 통해서 내 어떤 욕심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명을 깨닫고 찾고 발견하여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여 사는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5장 1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명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혜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대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어릴 때는 잠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일어나기 싫을 때 부모님이 저를 깨우는 방법은 각각 달랐어요. 엄마는 바깥에서 외치십니다. 안 일어나! 너 늦어! 라고요. 그런데 아빠는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저를 뒤에서 꼭 안아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일어나야 되는데, 늦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결국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동화 햇님과 바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한 바람보다는 따뜻한 햇살이 굳게 여민 겉옷을 벗게 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다뤄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죄를 범하고 돌맞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일으켜주시죠. 그녀를 변화시킨 그 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한국 직행 107-3번 버스
1: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라이. 자, 매주 금요일마다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버스 안내양 저는 김하은입니다. 자, 이 시간에 107-3번 천국 직행버스 기사님으로 함께하십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아니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0: 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 네, 한 주간 열심히 재밌게 네. 살았습니다.
0: 어제 목사님도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네. 네, 어제 경기에 대해서 살짝 조금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2: 네, 본인들은 어땠을까요?
0: 맞아요. 이게 참 그래요. 열심히 네. 준비했을 건데 네,
2: 맞아요,
0: 좀 아쉽죠.
2: 맞아요. 네, 맞아요.
0: 네. 이제 잘못된 것도 바로 잡고 네, 더 잘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0: 아, 목사님 생각이
1: 네.
0: 나더라고요. 왜냐면 축구 선교를 하러
1: 네,
0: 다녀오셨으니까.
1: 그렇죠.
0: 네. 또 개인적으로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네. 약간 말씀드려도 되나요?
1: 네,
0: 네.
1: 괜찮죠. 네.
0: 아드님 두 분이
1: 네.
0: 대학까지
1: 네.
0: 축구를 또
1: 네, 맞아요.
0: 하셨다고. 이야, 지난주였죠?
1: 네.
0: 지지난주인가요?
1: 지난주 같은데. 아,
0: 지난주.
1: 지난주인가?
0: 아, 그쵸. 아무튼 몇주 전에
1: 네.
0: 저희가 첫째 아드님
1: 네.
0: 전화통화가 또 됐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되는데,
1: 네,
0: 체육교사시라고.
1: 맞아요.
0: 그때 다져진 실력으로 이제 체육교사까지.
1: 네, 맞습니다.
0: 이야,
1: 하나
0: 진짜
1: 힘내죠.
0: 대단하십니다.
1: 네.
0: 정말. 아우, 진짜 대단하십니다.
1: 네.
0: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즐겁게 한번 달려봐야지.
1: 네, 달려보죠.
0: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네.
0: 우리 0927번님 문자 한통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1: 네,
0: 주시죠.
1: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두었지만 아직 잠은 많습니다. 식구들 아침 식사 준비하느라 출근 준비하느라 큰 소리로 깨울 수밖에 없는 엄마를 늘 이해하길
0: 아, 그럼요.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저희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이제 엄마는 바깥에서 이제 소리를 치시고, 아, 아빠는 이제 다가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뭐 이러면서 잠을 깨워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네, 엄마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전국의 모든 엄마들 화이팅. 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그분들이 엄마 되면 똑같이 합니다.
0: 저도 아마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다 사랑으로 그러신 거 알고 있습니다.
1: 네.
0: 목사님 자녀를 좀 양육하시면서
1: 네.
0: 좀 어떤 그런 노하우나 꿀팁 같은 거 있으면 또 하나, 네,
1: 네.
0: 좀 풀어주세요. 왜냐면, 네, 첫째 아드님 이야기도 했고 저희가
1: 네.
0: 너무너무 훌륭한 또
1: 네.
0: 아드님들을 두셨다고
1: 네.
0: 저희가 또 소문을
1: 네.
0: 들었습니다.
1: 뭐 훌륭하지만 다 모든 자녀들 훌륭한데 저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냥 아까 축구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어릴 때부터 같이 축구를 좋아하고 같이 운동장에 데리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0: 아,
1: 공감대가
0: 예.
1: 됐었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끊겼어요. 네,
0: 그래요.
1: 축구도 같이 하고 특히 집에 이제 축구 게임, 축구 게임도
0: 네.
1: 같이 늘 하고
0: 오,
1: 집사람이 그거 보면서
0: 그렇구나.
1: 참 흐뭇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아주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 근데 너무 좋은 아버지시고도 너무 좋은 남편이셨다,
1: 아, 제가
0: 진짜.
1: 좋아서 그랬죠.
0: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먹고 커서,
1: 네.
0: 네, 우리 지금 아드님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고 계시나
1: 감사하죠.
0: 봅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무튼, 뭐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의 그 품으로 자녀를
1: 네,
0: 키워내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1: 네.
0: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사님,
1: 네.
0: 아니, 기사님.
1: 네?
0: 천국직행 107-3번 버스 이제 출발할 시간인데 어떤 시간인지
1: 네.
0: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천국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장 있죠?
0: 네.
1: 네, 재밌습니다. 이 정류장들은. 이 정류장에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0: 맞습니다.
1: 네, 미션을 잘 수행하여 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죠. 아주
0: 아,
1: 선물이
0: 그렇습니다.
1: 알찹니다.
0: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자녀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1: 네.
0: 오늘 자녀들이 참 좋아할 만한 선물을 처음으로 좀 가지고
1: 와, 뭘까?
0: 와봤거든요.
1: 두근두근.
0: 굉장히 귀여운 키링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우와, 키링
0: 여러분,
1: 좋아하는데.
0: 그 키링이 뭔지 모르실까봐
1: 네,
0: 잠깐 설명드리자면, 가방에 이제 매달고 다니는 귀여운 인형들이
1: 네,
0: 있어요.
1: 맞아요.
0: 요즘에 이게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엄청
1: 네,
0: 유행이라고 합니다.
1: 거의 가방이 뭐,
0: 네.
1: 한두 개 달고 다니는 친구도 없죠. 몇개 달린 친구들도 많이
0: 요즘
1: 있어요.
0: 한 세네 개는
1: 네,
0: 기본인 것
1: 기본인 것
0: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네, 자녀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키링
1: 같아요. 와,
0: 가져왔고, 키링 주는
1: 야.
0: 순간, 아, 이 부모님의 위상이 드높아질 겁니다.
1: 오.
0: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네, 많은 분들 좀 이렇게 도전을 해 주셔야겠죠.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자,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늘 처음에 도착하는 정류장이 있죠,
1: 네.
0: 목사님. 네, 기억나십니까?
1: 찬양 정류장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찬양 정류장, 오늘도 함께 달릴 예정인데, 찬양 정류장에서는 그냥 간단해요. 네,
1: 맞아요.
0: 그냥.
1: 여러분들 즐겨 부르시는 것, 입에 흥얼거리는 것.
0: 그쵸?
1: 또 지난 주일날 찬양했는데 기억되는 것. 네. 뭐 이런 것들 그냥 찬양의 한 부분만 네. 적어서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맞아요. 네.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화를 드릴 거죠.
1: 네. 네. 그렇죠.
0: 052-256-9에 뭐 블라블라 이렇게 시작하는 네. 네. 그런 번호를 전화 걸 예정인데 네. 그러면 받아주셔야 된다.
1: 네.
0: 네. 그냥 문자만 보내시면 안 된다라고
1: 아, 네. 그렇죠.
0: 네. 말씀을 네. 드려봅니다. 우리 4540번님 저희 예진이가 울산 극동방송 주니어 전파

0: 회사인데요. 선물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하은 PD님이라고 하셨는데 전화를 받아 주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이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몇 번으로 주시면 되죠, 목사님?
1: 네, 샵 3927.
0: 네.
1: 우물정 3927. 입니다.
0: 맞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내가 평소에 흥얼거리는 찬양을 보내주시면, 네, 그래서 전화 연결까지 하시면 오늘 아이들을 향한 아주 귀엽고도 예쁜 선물이 증정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추억 찬양 들으면서 버스 운행 시작을 해볼까요,
1: 네.
0: 목사님?
1: 네.
0: 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어떤 걸까요?
1: 불후의 명곡이죠.
0: 오!
1: 내게 강 같은
0: 평화는
1: 평화
0: 지난주에
1: 내게 강
0: 했어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자,
1: 나의 등 뒤에서 날
0: 맞습니다.
1: 도우신 죄송합니다. 네.
0: 맞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힘차게 천국직행 버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찬양 들으면서 운행 시작할게요. 오라이!

0: 아멘. 7080 정말 골든 가스펠이라는 앨범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댕디에서 함께 들으셨고요. 자, 오늘 가장 먼저 전화 연결되어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네, 저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파주에 사는 극동방송 애청자 장경아 집사입니다.
0: 와,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장경아 집사님. 저희 극동방송에도 꽤 자주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1: 네네. 아유. 사랑합니다.
0: 너무너무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거보다 사실 예진이한테 선물 주고 싶어서 저희가 연락드렸어요.
1: 감사합니다. 예진 좋아할 것 같아요.
0: 예진이는 몇 살인가요?
1: 예진이는 17살.

0: 아니고요.
1: 와.
0: 서울극동방송 전파상교사고 다섯 개 지사 주니어 전파상교사.
1: 다섯 개 지사.
2: 이야,
1: 와.
2: 정말 찐 팬이시다.
0: 이제 나중에 방송상교사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2: 그렇군요.
1: 와.
2: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간절히 기도할게요, 집사님.
0: 감사합니다.
2: 네, 앞서서 신청해주신 곡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쵸?
0: 네네.
2: 주안에 있는 나에게 한
1: 와.
2: 소절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0: 제가 잘 못하는데 열심히
2: 아,
0: 해봤습니다. 좋아하는
2: 좋습니다. 예.
0: 찬양이라서. 네.
2: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0: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1: 와.
0: 아유, 집사님.
2: 밥 먹다가 갑자기 전화 연결했는데.
0: 아, 식사 중이셨구나.
2: 아, 근데 전화해야지 선물 주신다 그래서 우리
0: 아영표님. 아유, 너무
1: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와. 우리 자녀분의 혹시 꿈은 뭔가요?
2: 아, 우리 예진이는 약사도 되고 싶고 공부 잘해가지고. 또 아빠가 생명과학 그쪽 과 나왔거든요.
1: 네.
2: 그런 과를 지금 또 원하고 있고요.
1: 네.
2: 생명과학과.
1: 와.
2: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1: 그, 우리 예진이 사랑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딸이다?
2: 성실해서요.
1: 네.
2: 아침 오늘 7시에 시험 본다고 등교했고요.
0: 오늘 시험?
2: 네, 기말고사 어제부터 봐가지고.
1: 네.
2: 성실하고, 그, 담임선생님이 여태까지 봐온 학생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1: 우와.
2: 선생님보다 일찍 등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 물론, 물론 우리 예진이가 우리 예수님도 잘 믿겠죠?
2: 예, 네, 그 청소년부의 그 주일날 9시에. 예배 드리고.
1: 네. 아유, 너무 귀하십니다.
2: 그,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주신 아이라서.
1: 와. 하나님이?
2: 네, 하나님이 이제 제가 되게 기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주신 아이라서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은 꿨는데 예진이가 원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모에 대한 비전도.
1: 와.
2: 방송 선교사도 이제 극동방송 제가 사랑하니까.
1: 네.
2: 예진이도 행사 많이 갔거든요. 되게 사랑해가지고.
0: 그래요.
2: 그쪽도 네. 비전이 있어요, 예진이.
1: 와.
0: 네. 그렇군요.
1: 그러면요. 네. 혹시 이 자리에서 기도 제목 네. 같은 거 나누실 수 있으시면 좀 나누어 볼까요?
2: 아, 기도 제목은 네네. 저희 친정 식구,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대학을. 근데 이제 부모님은 결혼하기 전엔 엄마가 교회 다니셨는데 결혼하고 안 다니시고 큰 언니도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결혼하고 안 다니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지금 저만 저희 가족만 교회를 다녀서 친정 식구들과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연로하셔가지고 아빠 89세, 엄마 86세. 친정 식구들이 다 복음화되는
0: 아멘.
2: 그런 기도 제목 있고
0: 네.
2: 또 이제 가족들 건강하고 네, 우리 아들이 또 군대에 있어요.
1: 네,
2: 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생활 하고
1: 네.
2: 저는 교회에서 영화부 교사인데 다음 주에 성경학교가 있어요. 영화부. 그래서 영화부 성경학교에 기도하고 있고
0: 네.
2: 회사에서 학습지 교사라 일도 잘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도록 극동방송도 너무 사랑하니까 극동방송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미스바 기도에서 가고 있고
1: 와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하나님하고 아주 가깝게
0: 맞아요.
1: 친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0: 너무 대단하시다.
2: 우리 지사장님 기도하고 있고
0: 아유 쭉쭉 나오시네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나 목사님 하나님도 사랑하고 극동방송도 사랑하면서
1: 네.
0: 가족까지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네. 장경화 집사님이신데 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1: 네.
0: 어떨까요?
1: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같이 할까요?
2: 네네.
1: 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경화 집사님,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장경화 집사님,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친정 식구들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사랑하는 딸

0: 우리 예진 자매, 우리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성실하게 해서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군생활 가운데도 우리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교회 사역 직장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셔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극동방송을 위해서도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귀히 여기셔서 주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1: 축복합니다. 집사님, 우리 예진이 위해서 선물 또 잘 보내드릴 테니까 예진이와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애청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네.
1: 자, 오늘 첫 번째 도전자이신 우리 장경아 집사님과 이 시간 함께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죠.
0: 네. 하나님도 사랑하고 극동방송도 사랑하시고
1: 맞아요.
0: 삶도 사랑하시고
1: 맞아요.
0: 아, 너무 은혜가 되네요.
1: 그렇습니다.
0: 도전도 되고
1: 네. 네. 그래서 진짜 극동방송을 또 너무나 애청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도 와닿아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한 곡 올려드리고요. 저희는 두 번째 전화 연결하실 분을 찾아서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앞서서 우리 장경아 집사님께서 신청하셨던 어노인팅의 찬양 주안의 있는 나에게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긴급전화 052가 아니죠. 전국직행 107-3번 버스. 네,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지금 전화 연결자분이 계셔서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울주군 온양읍에 살고 있는 정동환 집사입니다.
2: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0: 온양읍에 거주를 하시는군요.
1: 네네.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1: 아, 지금 그 출근하고 있는.
0: 아하, 운전 중이시군요.
2: 네. 지금 보내신 찬양이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들었다는 노래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죠? 아, 한 구절 정도 불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1: 일단 노래를 잘 못하긴 한데
0: 네.
1: 좀 짧게.
0: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박자 드릴게요.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1: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2: 아멘.
0: 아니, 오늘 다들 노래를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2: 네.
0: 잘하시면 저희가 위축됩니다, 집사님.
2: 여기 보니까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붙이셨는데, 혹시 그러면 딸이 있으신가요?
0: 있으신가요?
1: 네, 딸이 있습니다.
0: 아,
2: 와.
0: 따님 성함 좀 알려주세요.
1: 딸이 정다은입니다.
0: 다은이,
1: 다은이.
0: 제 동생 이름이랑 똑같네요. 다은이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1: 은혜가 많다고, 마늘다의 은혜 자.
2: 이야, 너무 예쁜
0: 그렇구나.
2: 이름이에요.
0: 너무
2: 은혜가
0: 예쁘다.
2: 많다.
0: 몇 살인가요?
1: 지금 초등학교 5학년.
2: 와.
0: 얼마나 예쁘실까. 한참 이제 꾸미기 시작하는 나이겠네요?
2: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는데, 네, 요즘 사이 괜찮으세요?
1: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가 또, 좀 뭐, 삐지기도 하고.
2: 그렇죠.
1: 그래요. 네네.
0: 뭔가
2: 아이고.
0: 예민한 그런 그 어떤 부분이 있나 보네요?
1: 아마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래도, 네, 우리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예쁠, 네, 그런 또 나이시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따님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
1: 그래도 뭐 착하고 바르게 크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2: 아, 네.
1: 그리고 이제 또 예배 전에 이제 찬양도 하거든요
2: 와,
0: 와,
2: 찬양팀이네요.
1: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 와, 너무 예쁘시겠습니다.
0: 첫째 따님이신가요?
1: 네, 하나입니다.
0: 아, 외동딸이시, 얼마나 예쁘실까요? 그렇구나. 우리 지금 그러면 다은이는, 저희 일단 지금, 학교에 있을 거니까, 방송은 못 듣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딸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사랑의 한마디.
1: 다음아, 뭐,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돼도 아빠랑 계속 얘기도 하고, 계속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2: 와!
0: 아유,
2: 네. 꼭
0: 네.
2: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아빠가 너무 다정하신 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진짜. 아유, 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찬양의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잖아요. 네, 우리 따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집사님?
1: 그냥 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크는 게내 기도 제목입니다.
0: 그렇구나. 목사님,
2: 네.
0: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임 받는 다은이가 되도록 저희가 또 함께 기도.

0: 투표를 해야 될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0: 네.
1: 기도 한번 할게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동원 집사님,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딸, 우리 정다은 자매를 주셨으니 이 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고 이 딸을 통해서 그 가정이 환하게 웃는 일들이 많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다은이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귀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렇지만 성장해 가면서도 아빠와 함께 많은 얘기 나누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딸이 될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정동원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집사님, 아유, 출근길에 너무너무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제가 감사합니다.
0: 우리 다은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이 아닐까 싶어서 저도 참 흐뭇한데, 선물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1: 네.
0: 자녀를 아끼는 아버지도
1: 네, 아빠의
0: 계시네요.
1: 깊은 사랑. 네.
0: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앞서서 이제 한 분이 또 계셨어요. 우리 9312번님께서
1: 맞아요.
0: 목사님 중위 아들이 사춘기로 인해서 방황하고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제가 할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1: 네.
0: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
1: 네.
0: 이분도 전화 연결해보고 싶었는데.
1: 통화 중이셨죠?
0: 맞아요.
1: 아,
0: 통화
1: 안타까워요.
0: 중이셔서 안타깝게 저희가 연결을 못했지만,
1: 네.
0: 네.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기도해 주실 거죠?
1: 네, 그렇죠.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정류장, 찬양 정류장에서 두 분의 우리 집사님이셨네요.
1: 네, 그렇네요.
0: 네.
1: 너무
0: 두 분의
1: 귀하십니다.
0: 집사님들과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찬양 들으면서 다음 정류장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찬양은 비컴퍼니의 송축해 내 영혼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